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하이든의 현악 4중주 1번 B플랫 장조 사냥 가운데 2악장 미뉴엣을 하겐 퀄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일은 감이 딱 잡히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안 오고 뭐 항상 예감이 맞으면 좋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럴 땐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흐르는 대로 가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작은 힌트 하나에 기대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나저나 오늘 우리 아당님들의 하루가 아주 좋을 거라는 감은 저한테 팍팍 오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카티 프로.

페르난도 소르의 라 로마네스카 보내드렸습니다. 존 앤더슨의 오보에와 사이먼 와인버그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6386번님 사연입니다. 매일 가게 오픈하며 듣는데 오늘은 집에서 차 한잔 하며 들어요.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또 이렇게 매일매일 들어주시는 분들 생각하면 제가 힘도 나고요. 참 감사합니다. 가게 오픈하시면서. 근데 오늘은 쉬시나 봐요. 또 모처럼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쉬시는 시간 오롯이 휴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이흥렬 작곡 섬집 아기. 우리 동요들이 좀 이렇게 뭔가 쓸쓸하고 좀 약간 우수에 젖은 좀 슬픈 그런 동요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 곡이 제일 그런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가사 없이 리차드 용재 오닐의 비올라 그리고 김진택의 기타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흥렬 작곡 삼집 아기, 리차드 용재원일의 비올라와 김진택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 구슬픈 선율이 이 비올라의 선율 그리고 기타 연주와 함께 참잘 어우러지네요. 1265번님 사연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에 내려와 1년여 손주 봐주고 있는 65세 김명순 할머님니당. 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며 힘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이고, 참, 손주 봐주시느라고 멀리까지 가서 고생하고 계시는군요. 물론 손주 뭐 너무너무 예쁘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많은 것을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계신 건데, 참 감사합니다. 손주가 건강하게 잘 커주길, 그래서 할머니의 사랑을 아주 듬뿍 담고 잊지 않기를, 아마 잊지 못하겠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지겹고 견디기 힘겹게 느껴질 때면 아 여행 가고 싶다 라고 문득 생각하는 사람은 한둘이 아닐 것이다. 떠나고 싶은 마음 하나만으로 이미 여행할 준비는 마친 셈이다. 마음은 이미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공항에 가있다. 당장 여행을 못 갈 때에도 그리고 당장의 여행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진첩을 뒤적거린다. 못 가면 못 가서, 가게 되면 가게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행을 가면 내 시력은 똑같은데 내 시선이 달라져서 그런지 행복 렌즈가 자연스레 씌워지는 것처럼 행복, 사랑, 설렘 필터가 쓰여서 온 세상이 맑고 밝아 보이는 것이다. 출근길, 퇴근길, 지겹게 보는 횡단보도인데도 빨간불, 초록불, 신호등 안에 사람 그림 하나 더 그려졌다고 더 귀여워 보인다. 길을 가다 흔히 있는 자판기일 뿐인데 자판기 속 음료수와 자판기 색깔이 유독 잘 어울려 보인다. 그저 해질녘 길거리를 걸어가던 중에 우연히 노을을

바라봤을 뿐인데 유독 더 황홀하다. 일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나의 눈길이 조금 더 귀여워지고 귀해지는 시간. 그게 바로 여행할 때이다.

그런 귀엽고도 귀한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까워서 사진을 마구마구 찍는다. 이것도 찍나 할 정도로 찍고 또 찍는다. 들이마시는 공기가 다르고 눈 닿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니 기분이 마구마구 들뜬다. 그리고 들뜨는 만큼 이 시간을 더 간직하고 싶고 더 기억하고만 싶다. 사진첩엔 미세하게 다른 구도로 찍은 사진들이 가득하다. 이 또한 지나갈 시간이니 조금이라도 더 완벽하게 그 순간을 저장하고 싶다. 내가 눈에 담은 그 순간 느꼈던 행복감을 완벽히 담아내고 싶은 마음인 것이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진 중 단 하나의 사진을 클릭하자 내 세상이 달라졌다. 막 찍어댄 사진이 가득한 사진첩 안에서 비슷한 구도로 찍어댄 수많은 풍경 사이에서 하나를 골랐을 뿐인데 그 시간을 언제 찍었는지, 왜 찍었는지, 어떤 시간이었는지,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신기하게도 모두 떠오른다. 잠자고 있던 나의 사진 속 낭만을 펼쳐보았다. 요술 할머니가 요술 주머니를 풀어 반짝반짝한 가루가 흩날리고 인형의 영혼을 불어넣어 인형이 곧 말하게 되던 동화처럼 잠들어 있던 내 여행도 이제 반짝반짝 빛날 시간이다.

한 고풍스러운 아리아와 무곡 제3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 이탈리아나 보내드렸습니다.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9년차 직장인이자 작가 자영의 책 여행을 펼치고 싶어서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비슷한 풍경도 여행지에서 보면 달라 보이죠. 또 매일 지나치던 횡단보도도 흔한 자판기도 괜히 더 귀여워 보이고 정말 여행가서 뭐 정말 멋진 풍경이 아니고 그런 사사로운 것도 사진 찍을 때가 있어요. 그게 행복 렌즈가 씌워지는 거라는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때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면 그날의 공기며 그 설레었던 행복했던 감정이며 많은 것들이 그대로 떠오르고 그러면서 또 지금 주변을 새삼 다시 바라보게 되기도 하죠. 당장 떠나기 어렵다면 오늘 잠들어 있는 여행 사진 한번 이렇게 꺼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꽤 설레는 오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9130번님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20년째 듣고 있는 미용실하는 애청자입니다. 파마 말고 끝나자마자 보냅니다 하셨어요. 파마를 말았다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정겹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용실을 하고 계시는군요. 미용실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클래식 음악과 아름다운 당신에게 흘러나오고 있다 생각하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머리하고 계신 모든 분들 마음에 드는 머리 나올 수 있게 제가 응원 보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케루비노의 아리아 사랑의 괴로움을 그대는 아는가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루치아 포베노레 그리고 레너드 슬래트킨이 지휘하는 윈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11번을 함께 들어볼 텐데요. 지금까지 들려드린 헝가리 무곡들 가운데는 열정적이고 화려한 곡들이 많았잖아요. 오늘 11번은 좀 다른 표정입니다. 아예 템포 자체가 포코 안단테, 조금 느리게 걸어가듯이 라는 템포 지시처럼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헝가리 민속음악 특유의 애수와 또 브람스 특유의 깊은 서정성이 은은하게 어우러지는 곡입니다. 오늘은 먼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니콜라스 안젤리시와 프랑크 브레일리의 피아노 듀오 연주로 같은 음악의 또 다른 매력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11번입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케루비노의 아리아 사랑의 괴로움을 그대는 아는가. 소프라노 루치아 포베노레 그리고 레나트 슬래틴이 지휘하는 뮌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10

요하네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1번 D단조 포코 안단테 이 곡을 먼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원곡이죠. 원곡은 피아노 곡입니다. 니콜라스 안길리시와 프랑크 브레일리의 피아노 4핸즈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같은 음악을 두 버전으로 연결해서 들려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참 흥미로워요. 다 알고 있는 곡이지만 아,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달랐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원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브람스가 먼저 이렇게 피아노 앞에서 한 피아노 앞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연주하는 4핸즈 형태로 작곡했고요. 훗날 브람스 본인이 그 곡들을 다시 이렇게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했죠. 두 버전이 다 좋고요. 때로는 두 버전 말고도 또 여러 다른 편곡 버전도 많이 연주됩니다. 뭐 바이올린, 뭐 첼로, 기타 등등 실내악으로도 연주되고요. 8733번님 사연인데요. 딸아이가 간절히 원하던 오디션에 떨어졌어요. 일주일 전으로 시간을 돌리면 내가 붙을 수 있었을까 하네요. 실망 뒤엔 늘 희망이 있음을 믿어요. 그럼요. 이렇게 부모 마음으로는 아이가 뭐 이런 시험이나 오디션에 떨어져 속상해하면 다른 것보다 그 아이가 좌절할 마음이 제일 가슴 아프고 그게 제일 걱정되죠. 부디 저 좌절하지 말고 잘 이겨내줬으면 다시 일어나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또 섣불리 말해봤자 지금 엄마의 말은 별로 위로가 되지 않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 많이 있어요. 제가 콩쿠르에서 떨어져가지고 엉엉 울고 있으면은 엄마가 그냥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망된 늘 희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냥 묵묵하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보내드릴게요. 이 곡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슬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라이프시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보내드렸습니다. 바틀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이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더더욱이 하면 하하임.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7: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6: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동서.
8: 오늘 1부 끝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프롤링 슈팀맨 왈츠, 봄의 소리 왈츠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 루돌프 이브리지 위하는 빈 폴크소퍼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이 곡 듣고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2: 기프트.
1: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2: 굿즈는 세종 기프트.
1: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2: 세종 기프트.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돼.

0: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효근 씨 곡 내용은 바람되어 김효근의 역시입니다. 시를 번역한 그리고 양준모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6: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7: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8: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9: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0: 네.
9: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0: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9: 맥스 안 터져요.
11: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9: 맥스 안 터져요.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관자유.

The Sally Gardens, 지그문트 그로븐의 하모니카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온실 속의 잡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바쁜 와중에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있어 위로가 됩니다. 비록 주말에만 만날 수 있지만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주중에는 또 일하시느라고 듣지 못하시는군요. 그렇지만 또 주말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주말에 귀중한 휴식에 더욱더 편안한 시간 보낼 수 있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황제 장문호 7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립니다. 김정원의 피아노 그리고 정주영이 지휘하는 원주시립교향악단의 연주고요. 교향악 축제에서 연주했던 실황 음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장조 황제 오프스 7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김정원의 피아노, 정주영이 지휘하는 원주 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내일은 2악장과 3악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아라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두 아들에게 부재 중인 아빠 몫까지 씩씩하게 감당해야 했기에 어제도 좋아라, 오늘도 좋아라, 언제나 좋아라. 그래서 이런 닉네임을 만들어 이름처럼 살고 있는 조아랍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언제 들어도 행복해요. 집안일 할 때는 집안일이 즐겁고 휴식할 때는 힐링이 되고 심신이 고단할 땐 재도전할 힘이 나고 행복이 충만해져서 타인에게 나눠줄 만큼 좋은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이야, 저 지금 이 사연을 읽는데 저한테 필요한 힘이 가득 들어온 느낌이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또 매개체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결국은 음악과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겠죠.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에너지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아라님.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멘델스존의 가곡입니다. 아플루길드스키 쌍예스. 노래의 날개 위에 바리톤 헬만 프라이의 노래

펠릭스 멘델손의 가곡 노래의 날개 위에 아플루길드스 게상이스, 바리톤 헬만 프라이의 노래와 레너드 호칸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신혜숙님 사연인데요. 아, 예전엔 딸내미랑 주말마다 조조 영화 보다 보니 주 4편, 1년이면 4, 50편. 아, 요즘은 같이 못 가요. 신랑감이 생겼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한 모녀간의 사랑이었군요. 주말마다 조조영화를 엄마랑 딸이 매주 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데 뺏겨버렸어요. 사위한테. 그렇지만, 뭐, 야속하지 않으시죠? 더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은 좀 둘이 오붓할 테니까 이렇게 놔두시고, 나중엔 세 분이 같이 다니세요. 딸 사위와 함께.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어지는 곡은요.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디단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에스피카토 보내드릴게요.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와 이무지치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디단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에스피카토 하인츠 훌리거의 오보에와 이무지치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코 빠진 피노키오라는 닉네임 쓰신 분이네요. 20대 중반까지 반주도 하고 연주도 많이 하던 50대 아줌마인데요. 30년 가까이 쉬고 있다가 요즘 피아노를 다시 시작해볼까 하고 있어요. 합창단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악보 보는 연습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라 조언을 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이고 오래 쉬셨군요. 뭐 그래도 이 감각은 조금 기름칠 되면 다시 다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악보 읽는 것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오랫동안 쉬셔서. 쉬시면서 쉬엄쉬엄 놀이삼아 많은 곡의 악보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 드리고요. 연주하실 곡 많이 많이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Amazing Grace 보내드릴게요. 뭐 너무나 은혜로운 음악이죠. 소프라노 제시 노먼의 목소리 그리고 알렉산더 깁슨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0: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소프라노 제시 놀먼의 노래 그리고 알렉산더 깁슨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참 마음에 은혜가 가득해지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2: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7: 여행.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회 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9: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0: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해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해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해환경.
12: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2: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4: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5: 오늘 마지막 곡은 안톤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가운데 3악장 엘레지 아다지오 듣습니다. 트리오 반더러의 연주예요. 오늘 끝곡이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슴 먹먹한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의 한 장면입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엄마, 발달장애를 지닌 동생, 가족을 돌보느라 애쓰는 길버트에게 어느 날 친구 베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요. 새 집, 엄마의 건강, 동생이 똑똑해지는 것 같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길버트에게 베키가 다시 묻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바라는 건 없어? 오직 너만을 위한 거. 그러자 길버트는 말하죠. 난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이 살아온 길버트의 희생과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더 마음이 아팠는데요. 바쁘게 지나온 한 주에 지치셨다면 오늘만큼이라도 나를 맨 앞에 두고 나부터 잘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좋아하는 게 뭐더라? 내 취향도 한번 천천히 헤아려 보시고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토요일 첫 곡은요. 프리실라 중에서 샬린의 I've Never Been To Me.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만과 편견 중에서 미세스 달씨. 오만과 편견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저도 참 좋아해요. 그 스타일도 너무 좋고 또 다하씨도 너무 멋있고 다하씨가 새벽 안개 뚫고 걸어와서 엘리자베스에게 절절한 고백을 하는 가장 극적인 장면에서 흘렀죠? 앞서 들은 곡은 포레스트 검프의 오프닝에서 흘렀던 곡 아임 포레스트 포레스트 검프였습니다. 앞에 오프닝에서부터 길버트 그레이프 영화 소개도 하고 네, 근데 그 길버트 그레이프 영화 여러분 보셨죠? 정말 명작이죠. 거기서 길버트 그레이프가 그 시골 마을에서 그렇게 동생과 가족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베키와 그 마을을 떠날 수 있었는데도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 영화 보면서 어떠셨어요? 공감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았죠. 영화란 어쩜 이렇게 우리 삶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만과 편견, 포레스트 검프, 줄줄이 오늘 앞으로 나올 영화들 주인공조차 모두 모두 주인공은 다른데 전부 우리들과 참 닮았어요. 그래서 또 다들 이렇게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님. 130일 된 아기 육아하면서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오늘은 친구들이랑 부산 놀러 왔어요. 몇 년 만에 자유부인인지.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옆에 우는 표시 가득이에요. 울면서 웃는 그런 건가요? 너무 행복해서 우시는 거죠? 지금 부산 기장 해안도로 가면서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요. 사연 소개해 주시면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롱아, 예지야, 일상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지? 오늘은 우리 신나게 돌아보자. 파이팅! 하셨습니다. 8481님, 네, 오늘은 정말 모든 거 불태우고 신나게 노시다가 어린아이 꼬맹이 때처럼 놀다가 지쳐서 잠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법의 성님, 싱그러운 초여름 기운이 좋은 요즘입니다. 이 계절을 닮은 영화 마이걸 OST에서 한 곡 듣고 싶어요. 소녀 베이다의 성장, 무심한 듯 다정하게 베이다를 챙기는 어른들, 그리고 너무 일찍 끝나버린 첫사랑, 다정한 영화로 기억됩니다. 하셨는데요. 템테이션, 마이걸 준비했어요. 들려드리고요. 한 곡 더 이어서 들을까요? 적과의 동침 중에서 벤 모리슨, 브라운 아이드 걸.

상큼한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행운을 돌려줘 중에서 맥플라이, All About You.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글리더 무비 중에서 제이슨 무라즈, 콜비 컬레이의 럭키였습니다. 3635님, 나만의 생일 보내기. 원주 뮤지엄 산에 와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들으며 감상 중.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행복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네, 만족스러운 생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들을까요? 베토벤 2 중에서 달리 파튼, 제임스 잉그램, 더 데이, I Fall in Love, 포카혼타스 중에서 바네사 윌리엄스, 컬러스 오브 더 윈드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 듣고 왔는데요. 엘빈과 슈퍼배드 중에서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의 하이,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매직 마이크 중에서 백스트릿 보이즈 I want it that way였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

0: 조건을 드립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테롤.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8: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절세의 왕 절정.
1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2: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3: ISA는 삼성증권이다.
1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8: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7: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8: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9: 경동 나비엔.
20: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2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3: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합물을 주목하라.
24: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23: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2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와,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남은 시간, 주말의 시간은 좀 길게 길게 갔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서 하나의 시간이 지나도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은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아침 운동, 주말 운동. 아, 나가기 정말 싫죠. 좀만 더 자고 좀만 더 쉬고 싶으니까. 그런데 막상 나가잖아요. 나오길 참 잘했다. 거기다 앞으로 부지런히 해야겠다는 다짐까지. 그래 놓고 다음이 되면 또 그러죠. 아, 귀찮아. 오늘은 하지 말까? 이상하죠. 하고 나면 참 잘했다 할 거면서 왜 그 고민하느라 시간을 자꾸 버릴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등을 떠미나 봐요. 할까 말까 할 땐 일단 한번 시작해 보라고. 아는 맛이 무섭고 아는 게 더 어렵죠. 오늘도 이왕 시작한 거 시원시원하게 밀고 나가 봅시다.

상상 더하기로 12시에 만납시다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셨어요? 저 이번 주 출근 전에 아침 운동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내가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기특하고 멋진 저 자신을 위해 맛있는 거 쏘려고요. 3674님, 드실 자격 충분하고요. 돈 있으면 비싼 걸로 드시고 돈 없으면 적당한 걸로 잡수도록 하세요. 여러분, 열마는 어떤 방송이에요? 운동 안 하면 밀어붙이는 방송. 운동하기 싫어요? 그러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은 운동을 하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운동 도움이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더블루 너만을 느끼며 정연준 파일럿 7295님 가족과 속초 동명항으로 오징어회랑 총알오징어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수영님도 오징어 좋아하세요?
1: 좋아하죠. 오징어 너무 좋아하죠. 오징어 볶음 진짜 자주 먹고 오징어 무국 아 그건 저 잘 끓여요. 아우. 근데 오징어가 다 좋은데 손질이가 내가 하다가 토를 할 것 같고 그래갖고 손질 오징어 요즘 잘 나와 있어요. 그거 항시 냉동실에 쟁여놓고 해동하면은 뭐 생물에 가까운 맛을 내니까 그렇게 해서 먹는데 아예 그냥 산지로 가서 먹으면 총알 오징어 먹어본 적 있나? 약간 새까맣고 조금 잔챙이 계죠. 먹으러 한번 가야겠다 속초. 속초에 빨리 저기 행사 좀 불러주세요. 총알 오징어 행사 있으면 총알 같이 가서 노래해드릴게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프리지아님 물류센터 알바 왔어요. 지금 쉬는 시간이라 막간 이용해 라디오에 사연 보내요. 아, 무거운 물건 미친 듯이 옮겼더니 아우, 한 시간 했는데도 온몸이 아파요. 아직 좀 더 일해야 해서 신나는 음악 듣고 싶어요. 신나게 알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일 끝내고 사우나 가야겠다. 최고죠, 최고죠. 커피 한 잔 드릴 테니까 남은 시간 커피도 드시면서 요 노래들이 훨씬 힘내서 할 수 있게 도와드렸으면 해요. 6276님이 신청하신 DJ DOC 런투유 자두 잘가.

0707님의 신청곡 김형중 그랬나봐, 윤도현 사랑했나봐, 홍경민 후. 8186님 평소에 밥 먹고 사무실 들어오면 항상 언니 목소리 들었는데 오늘은 시작부터 잘 들어요. 사실 저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뤘다가 오늘 출근했거든요. 잘했어 잘했어. 이미 벌어진 일 잘한 거지 뭐. 그래도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크게 라디오 들으면서 일하니 할만하네요. 커피 한잔 잡수고 오늘 최대한 빨리 집중해서 얼른해서 끝내버려요. 4027님 저 46 대학원생인데요. 어제 발표 수업하면서 어찌나 버벅거렸는지 아직도 너무너무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거려요. 이게 이런 이렇게 발표하거나 누군가 앞에서 뭔가를 말하는 거가 대부분은 좀 부끄러워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나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제가 29,817번 얘기해드린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안 봐. 그리고 심지어 내가 발표하는 걸 듣지도 않아. 그래서 사실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표할 일이 있으신 분들 보통 내 말을 안 듣는다. 나를 잘 보지도 않는다.

있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여기에는 다 옥수수, 고구마, 감자, 양파들이 자라고 있다. 그 누가 그랬는데? 장도연 씨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안신의 이별여행 서연 피구왕 통키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6: 콜레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를 찾...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테야.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

0: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6: 넥스트 해에게서 소년에게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하면
1: 비욘드 비타
2: 모든 인쇄 가능한
3: 성원에드피아
2: 온라인 주문 간편한
3: 성원에드피아
2: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3: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에드피아
5: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6: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5: 디자인도 예쁜데?
6: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7: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6: 필립스 멀티탭
4: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5363님이 신청하신 싸이 예술이야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 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뽀디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관절 연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회 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까지.

0: 2309님이 신청하신 명카 드라이브 냉면 엄정화 숨은 그림 찾기 파파야 사랑 만들기. 4321님 그거 아세요? 주차장 시동 끈 차에서 음악 들으면 콘서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
1: 나 시동이 꺼지기도 전에 차에서 내려요. 됐다 급해가지고.

저는 이제 차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내리는가를 항시 고민을 하다 하다 자동주차가 되는 차를 선택해서 차가 주차할 동안 모든 걸막한 다음에 주차가 딱 되면 문 그냥 딱 하자마자 딱 열고 튀어나와요. 저는 그 짧은 순간을 못 기다리는데 빨리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여유를 두면 콘서트장처럼 들리는구나. 엉망이 된 집은 일단 제쳐두고 지금은 아 좋다. 그래요. 근데 일상이 너무 바쁘면 잠시간의 그런 잠시간의 여유는 필요한데 제가 제일 부족한 게 여유예요. 9064님, 오래된 서랍장 버리고 새로 옷장 사서 정리하는데 남편 바지 정리하면서 계속 웃음 나요. 어쩜 다리가 이렇게 짧을 수가 있을까요? 나는 그냥 한 번도 바짓단을 줄인 적이 없는데 남편은 바지만 사면 단을 항상 줄여요. 뭐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어서는 뭐 남편 키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주말이고 하니까 우리 남편 키도 살리고 기도 살려줄 겸 만난 거에서 먹여 근다고 키는 안 크고 9064님께 커피 두 잔을 보낼게요. 남편 다리 1mm라도 자랄 수 있게 쭉쭉이 좀 해줘요. 남편 일어나면 어우 우리 아주 쭉쭉쭉쭉 이렇게 하면 1mm는 자란다. 진짜예요. 곱발공이님이 신청하신 유재하 우리들의 사랑 이승환 사랑하나요?

0: 안녕.
1: 들으셨어요? 저도 이 널 지우려의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그렇게 들었지만 맨 끝에 짧게 안녕 이러고 끝나는 거는 우리 진상 PD, 이지연 PD님이 공부 안 하고 음악만 들은 결과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이지연 PD님이 바보는 아니에요. 자기 할 거는 했는데 좀 더 음악을 치중해서 들은 결과 음악 PD로서 지금 CBS에서 얼마나 귀중한 사람으로 온갖 일을 하고 있잖아요. 더해라. 6390님 노래 들으면서 쑥 인절미 만들었어요. 쑥도 직접 뜯고 콩고물도 제가 만든 인절미. 와 완전 수제네. 그래서 다이어트는 포기. 너무 꿀맛이라. 수영 씨가 옆집이면 조금 드릴 텐데. 김포 박영순. 김포에서 목동이 많이는 안 멀어요. 퀵으로다 싸도 금세 올걸요? 퀵이면 진짜 금세 올걸? 뜨거울걸요? 영수님이 지금 바로 쭉 쪄가지고 그 콩고물은 따로 이렇게 해갖고 퀵으로 팍 보내면은 저희가 뜨거운 거를 이제 방송에서 먹으면서 ASMR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 주저하지 마세요. 김포의 박영수님 제가 커피 한 잔 뇌물로 드릴 테니까 다음번에 떡할 때는 퀵이 있다는 것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파이팅님 1년 전에 개업 준비한다고 사연 보냈는데 열심히 버텨서 1년 됐어요. 방문 요양센터 일이 많아서 주말에도 일하느라 6학년 딸아이에게 미안해요. 좀 더 지나고 자리 잡으면 좋은 날 오겠죠? 오늘도 아자아자 파이팅! 아 오늘도 파이팅님에게 또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잘 버티셨고 이렇게 5년, 10년 계속 되기를. 1405님이 신청하신 보아의 올리원 샤이니 방백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

0: 그룹.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힐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6: 경동 나비엔.
17: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8: 오늘 끝곡 선저님의 신청곡 엔믹스 헤비 세레나데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소에 제가 하는 말 중에서 청취자분들이 제일 불편해하고 거북해하시는 게 바로 우유빛깔 한동준인데요. 아,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갈매기떼 여러분의 정신건강과 이탈 방지를 위해서 우유빛깔 한동준 대신 미숫가루빛깔 한동준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취자분들의 반발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6년 6월 13일 화창한 토요일 한동준의 FM 밥스 첫 곡은 캔디 로긴슨의 Danger Zone이었습니다. 그레이스님이 아 진짜로 얼음 동동 시원한 미숫가루 먹고 싶잖아요. 너무 덥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조금 덥습니다. 뭐 밖에 돌아다닐 때는 아무래도 땀이 좀 나죠. 그리고 저 그늘 밑으로만 들어가면은 또 바람이 선선 불어서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에 야외 활동하기 제일 좋은 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6268번으로 여름에는 뭐니 뭐니 해도 미숫가루가 최고죠. 예, 안 그래도 다음 주 방학간에 미숫가루 빠라고 하는데. 아 그러셨어요? 미숫가루 여름에는 진짜 좋죠. 저 어렸을 때 참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예, 잘 못 먹어요. 라온 팬더님도 라떼 빛깔 한동준. 무슨 빛깔이든 한동준님이면 되는 거죠. 그러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예. 별수국님이 우유 빛깔이 더 좋아요. 아니 근데 그 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그래요. 아 당신이 무슨 우유 빛깔이야 이런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요. 예. 아니, 불편하죠. 우유 빛깔이 아닌데 우유 빛깔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아 어떤 분이 아까 초코 우유라고 그래. 커피 아 캔디핑님이 커피 우유 빛깔 그거네 그거. 제육볶음님도 아 우유도 여러 가지 있어요. 바나나 초코. 예. 그러니까요.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0: 이틀 동안은 음악 많이 보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내 마음의 보석송이라는 아주 보석 같은 코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방송이 되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계속 음악이 흐릅니다. 그래서 또 토요일 청취율이 굉장히 높죠. 음악이 좋아서. 야, 자, 야, 자, 왜 이래? 자, 아, 참, 감히 여러분께 제가 야, 아, 이게 무슨 망발이에요 이게? 자, 나 미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 받겠습니다. Hey Mr. DJ 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전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발이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 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

0: 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 박람회.

CBS FM

Electric Light Orchestra All Over the World, 이사벨라 제니의 Ohio, 그리고 로나 브래니건의 Gloria,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9167번으로 동준님 더워서 에어컨 틀고 집에서 들을게. 어, 에어컨을 벌써 트는 건 좀, 예, 많이 더우신가 봐요. 더위를 많이 타시나? 요즘은 그냥 문 열어놓으면은, 하긴 요즘에 또 문 열어놓고 있으니까 먼지가 또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유 참. 아유, 바위나리님은 좀 남한산성 가셨나 봐요. 남한산성 많이 들어올라오셨네요. 광주에서 성남으로 가려고 남한산성 통과 중입니다. 그러셨어요. 또 이 0372번으로 계속 이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걷기와 달리기를 꾸준히 해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포기하고 싶던 말도 많았지만 어느새 30kg을 감량했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야, 30kg, 원래 그러면 몇 kg이었다는 걸. 엄청 나가셨던 모양이네. 30kg 감량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대단하십니다. 어휴,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자, 노래 두 곡입니다. Bette Midler의 From a Distance, Christopher Cross의 Arthur's Theme, Best That You Can Do, 이규호 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징기스칸의 레슬리 만도키와 뉴튼 패밀리의 에바 써니 함께 부른 코리아 그리고 켄 라슬로우의 Don't Cry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 징기스칸과 뉴튼 패밀리는 우리나라의 그 가요제에 참여를 하고 해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감사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 불렀다고 합니다. 코리아. 코리아 뭐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들은 뭐 이제 너무 흔해가지고 예전에는 코리아 그러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는데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냥 너무 유명해졌어요. 어, 월드컵 그 저 개막전에서 이재가 노래하는데 좀 가슴이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자, 노래. Anne Murray의 Broken Heart in Me. Kenny Rogers의 She Believes in Me.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

0: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7: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9: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0: 한국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3: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4: 한동준의 FM팝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한동준의 팬팝스 1부 끝곡 톰 존스의 Help Yourself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강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아바의 치키티타였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앨범의 수록곡이에요. 유니세프에서 전 세계 어린이들, 특히 이제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음반을 만들어서 이 음반의 수익금을 그들 그 아이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아주 좋습니다. 저 이 앨범에 Too Much Heaven이라고 비지스 노래도 있고요. 이 앨범 자체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공주님이 선곡 참 좋습니다. 이 시간이 늘 기다려줍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러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서정님이 참새가 짹짹 인사를 해요. 기분 좋아요. 어제도 짹짹 하더니 그러셨어요. 참새가 많아졌더라고요. 요즘에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뭐 비둘기는 뭐 옛날부터 아주 난리. 아, 걔네들 하여튼 참 문제예요. 걔네들은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이렇게.

0: 참새는 그래도 좀 무서워하기라도 하는데. 3861번으로 아유 가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손님이 너무 없어요. 텅 빈 가게에 앉아 있으려니 불안합니다. 이번 여름은 폭염에 장마도 한 달 정도 될 거라는 말들이 들려서 어쩌나 싶습니다. 그러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 사실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그 비어있는 가게 보면은 뭐 임대 뭐 이런 거 붙어있는 거 보면은 아유 마음이 안 좋죠 뭐. 내일은 또 다른 오늘님이 팝 좋아하는 사람은 이 프로그램 못 떠납니다. 늘 함께합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한동준 FM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실시간 신청곡 해주시기 바랍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CNF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환급.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운.

모던 토킹의 브라더 루이, 런던 보이즈의 할렘 디자이어,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광철라마님이 헐 축구 승리 자축 댄스 타임 너무 좋은데요. 선곡장 그러셨습니다. 김봉화 씨는 오메 눈썹 그리다가 찌그러졌네요. 손이 들썩거려. 야, 동행나그네님이 아 옛날 생각나게 하네요. 브라더 루이 할렘 디자이어 터치 바이 터치. 한낮에 나이트 온 것 같아요. 당시 빅3 곡이 다 나왔어요. 흠이. 봄날님도 추억이 돋네요. 1237님은 88년도 89년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나이트 일주일에 한 번씩. 와 돈도 많으네. 많으시네. 예? 일주 나이트 그 비싸잖아요. 야 88년 89년이면은 야 이게 하여튼 쉽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죠. 예. 렛츠고님도 야 오예 나른한 오후 20대로 회귀 그러셨습니다. 네. 나이트 좀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빠른 템포의 노래가 나오다가 갑자기 브루스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남녀들이 막 서로 이렇게 막 예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이렇게 했던. 저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때 흘러나왔던 노래 두 곡입니다. 제시카 심슨의 When You Told Me You Loved Me, 모라이어 캐리의 My All.

Kylie Minogue, I should be so lucky에 이어서 바나나라마의 나나 헤이 헤이 키스 임 굿바이까지 두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현찬맘님이 덥다고 집에만 있기에는 아까운 주말 걸어봅니다. 아, 잘 생각하셨어요. 좀 덥긴 한데 땀 한번 쭉 흘리고 샤워 한번 딱 하면 너무 좋잖아요. 자, 그리고 아오이 쯔끼님이 오늘 많이 덥죠. 올여름 콩국수 처음으로 먹었어요. 입맛이 없어서 면류가 땡기네요. 더운데 토요일 고생 많으셨어요. 콩국수 드셔요. 그러셨습니다. 저도 먹고 싶어요. 제가 콩국수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집안 식구들이 콩국수를 싫어해요. 같이 가서 먹어야지. 저 혼자 가서 먹을 수는, 뭐 혼자 가서 먹어도 되나? 아니, 하여튼 그랬어요. 콩국수뿐만이 아니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순댓국을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순댓국 집안 식구들이 또 다 안 좋아해요. 가족들이. 순댓국을 왜 싫어하지? 사랑님이 한동준님 목소리 들으면서 대청소 끝내고 이제 쉬고 있어요. 음악은 사람 마음을 신나게 하죠.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정말 좋죠. 음악은 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 타임머신 역할도 하잖아요. 저 20대로 돌아가서 나이트 같은 기억도 다 떠올리고 얼마나 좋아요. 자, 이번에는 아이즈 눈 시리즈로 가겠습니다. 네, 엘튼 존의 블루 아이즈, 로버트 존의 새드 아이즈.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작!

0: 번째 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뽑지.

0: 이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6: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은 웸의 노래입니다. Careless Whisper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어.

0: 있습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요즘처럼 더울 땐 수박이 생각나죠. 수박을 보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오신 큼직한 그 수박 생각납니다. 한 통 쩍 갈라주시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잖아요. 입가에 붉은 물을 들이며 씨를 후두둑 뱉어내던 그 시절의 초여름은 정말 달고 시원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복잡한 일은 잠시 미뤄두고요. 어린 시절 느꼈던 그 단순한 행복을 다시 한번 꺼내서 맛보면 어떨까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이었습니다. 여름철의 대표적인 과일 수박. 수박처럼 시원하고 달콤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자, 이제부터 좋은 음악들이 더해집니다. 가요 속으로 다들 잘 들어오신 거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돼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양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언제 들어도 편안하네요. 심플리 선데이 예 사랑해요. 5802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이창훈 씨 시아의 사랑의 인사를 신청하셨습니다. 한 여름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죠. 유정숙 씨가 모락산 왔습니다. 밤꽃 향 가득입니다. 땀이 줄줄줄 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30도를 넘어섰네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덥다고 하는데 유정숙 씨 잠깐이라도 땀 좀 식히십시오.

김옥희 씨는 얼마 만에 여유인데요. 근데 또 심심하네요. 바쁠 때는 쉬고 싶고 할 일 없이 뒹굴뒹굴하니까 심심하고 무언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침대에 등을 딱 붙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가볍게 산책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오늘 같은 날은 그렇게 계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편하게 보내는 시간 아주 좋습니다. 6994번 그리고 이미영 씨 이무진의 노래를 신청하셨는데 휘파람 들려드립니다.

난 아직 모르잖아요. 이문세 씨의 노래였습니다. 김나경 씨, 김민호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이문세 씨의 노래를 또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182번 강릉 다녀오면서 보니까 물 된 논이 초록색으로 촉촉하게 아주 예뻤어요. 하얀 감자꽃이 아주 한창이더라고요. 이렇게 밤꽃 이야기들, 감자꽃 이야기들, 온 대지가 초록색과 예쁜 꽃들로 가득합니다. 눈이 너무 행복한 요즘입니다. 그래도 좀 더워요. 8575번 새로운 도전을 하셨네요. 50대가 되어 대학 편입학하여 열공 중인 학생입니다. 대학생일 때는 놀러 다니기 바빴는데 50대가 된 지금은 시원한 도서관에서 라디오 들으며 책을 보게 됩니다. 8575님 항상 응원할게요. 다시 도전하는 이 멋진 인생 잘 보내고 계신 겁니다. 6733번 주말엔 출근이죠. 날이 이렇게 좋은데 방문객이 너무 적어서 힘들어요. 마장호수로 놀러오세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마장호수에서 근무하시나 봅니다. 우리 6733님 덕분에 모두가 안전하게 잘 즐기고 계신 거잖아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 대원 씨의 솔개 990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오혜경 씨인데요.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열무비빔국수 하다가 남편과 싸워서 혼자 먹고 2층 올라와서 듣고 있습니다. 아니 지퍼백을 꽉 안 잠갔다고 좋은 말로 좀 말하면 안 되나요? 아, 진짜 욱해서 비빔국수를 던질 뻔했어요. 아휴, 사소한 일로 이렇게 서로 기분이 다운되는 일들이 생기죠. 특히 여름철일수록 이렇게 서로에게 배려하는 말들 많이 나눠야 할 듯합니다. 오혜경 씨, 빨리 기분 풀어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8932번 월드컵 경기 시즌이라서 신나요. 아, 신나죠. 우리 선수들 다치지 않고 끝까지 잘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선수들 안 다치고 끝까지 잘해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응원합니다. 예전에 이동국 선수가 월드컵 앞두고 다쳐서 뛰지 못했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우리 태극전사 여러분들 우리 뭐 아들 조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응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쁨 에너지 이런 걸 주는 선수들이잖아요. 화이팅! 1589번 변산으로 여행 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더 잊고 싶었지만 일이 생겨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돌아갑니다. 길 막히는데 신나는 음악 좀 틀어줄래요? 길 많이 막히죠. 그래도 좋았던 기억들만 떠올리시면서 잘 오십시오. 신나는 음악. 알겠습니다. 0162 유환분 씨가 SG 워너비의 라라라 이 노래 신청하셨어요. 지금은 신이 안 나지만 한 5초 뒤에 신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정차식 씨의 나는 너를 9498-1112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내 마음 별과 같이 지아 KCM이 함께 부른 노래는 9779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1부 끝곡이에요. 장혜진 씨의 키 작은 하늘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 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YB 잊을게. 이 노래는 이준호 씨가 신청하셨어요. 추억과 감성이 떠오르는 2시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가 시작됐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열료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7: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6: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원 플러스 원 당신의 모든 것을 118-21405번으로 정해주셨고요.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은 홍영미 씨, 정혜신 씨였습니다. 김정규 씨가요. 요즘 통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기타 치면서 예전 가요를 더욱 좋아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가요 속으로가 소중합니다. 좋은 취미 생활 시작하셨네요. 맞아요. 이 기타로 치다 보면 요즘 아이돌 노래들은 연주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니 뭐니 해도 통기타 연주는 좀 익숙하고 추억이 어린 이런 노래들이 참 좋습니다. 토요일, 매주 토요일 이 시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특별 기획, 어른들을 위한 동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동요 한 곡 들어보고 한 곡 같이 불러봅니다.

오늘은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에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엔 파랄 거예요. 기억나시죠? 70년 전 한국전쟁이 끝나고 그 어두웠던 시절에 발표돼서 그야말로 어린이들의 마음을 밝게 색칠해줬던 동요입니다. 작사자는 어효선 선생님. 이분은 과꽃, 꽃밭에서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이런 보석 같은 동요를 작사하셨어요. 작곡가는 한용희 선생님. 어린이 동요 프로그램이었죠. 누가 누가 자라나 기억나시죠? 그 프로그램 탄생의 주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70년 동안 우리들 마음을 파랗게 하얗게 지켜준 노래 파란 마음 하얀 마음 같이 불러보시죠.

80년대 포크 가수죠. 이성원 씨의 목소리로 섬집 아기까지 함께 했어요. 서경미 씨가 2부에 들려주는 동요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섬집 아기까지 오늘도 같이 따라 부르셨죠? 아이, 그야말로 마음까지 하얗게 깨끗해지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세요. 5667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힘든 등산 했습니다. 13.8km 완전히 힐링되었고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추가 힐링하면서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듣습니다. 으하, 대단하십니다. 평지 13km 정도도 뛰고 걸으면 힘든데 등산을 13km? 우와, 멋지십니다. 이 예전에 어릴 때 체력이 참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김명희 씨, 케이코님 신청하신 유리상자 그리움이 머무는 곳

토요일 이 시간 K-POP 다시 부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타들이 재해석한 가요를 들려드리는데요. 오늘은 이 다음 주 프로그램 개편과 함께 어른들을 위한 동요, 아까도 함께 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K-POP 다시 부르기 이 코너가 오늘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워진 가요 속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자, 그래서 K-POP 다시 부르기를 마감하면서 그동안에 들려드렸던 곡들 많이 있잖아요. 이치현 씨가 부르는 조덕배 씨의 꿈에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벌써 5년 전이네요. 시간 참 빨라요. 이치현 씨가 가요 속으로에 찾아주셔서 이 노래를 불렀던, 저랑 같이 웨딩 케이크도 함께 불렀던 그때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치현 씨가 부르는 꿈에를 준비합니다. K-POP 다시 부르기 코너 마감이 돼도요, 뭐 가요 속으로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시죠? 자, 이치현 씨가 기타 한 대로 재해석한 꿈에 감상하시죠.

여운 홀로 된 사랑이었어요. 6225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그 전에 들었던 사랑 이야기에 몰랐어요. 이 노래는 2691 이정희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친구랑 아내랑 주문진 와서 캠핑하면서 듣고 있다고 심재명 씨가 보내주셨어요. 캠핑 중이시군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멀쩡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7: 슈가버블,
6: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8: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권성현 한여름밤의 꿈, 김정숙 씨가 신청하셨고요. 박선주의 귀로는 2364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였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 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은요, 조하문 씨의 노래죠.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김명옥 씨가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3: 깊은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

0: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미향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모든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 모든 일에는 그런 유통기한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인지 영화 비포 선셋에서 셀리는 아름다운 노트르담 성당조차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건 결국엔 잊혀진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성당이 불에 타버렸을 때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건 건물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의 추억과 겹겹이 쌓아올린 시간이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함께한 아름다운 시간도 그럴 거예요. 서로를 기억하는 한 유통기한 만료일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

0: 거예요. 하지만 기억은 달라서 조금 희미해질 수는 있어도 지워지지 않죠. 그러니 마지막 순간까지 웃었으면 합니다. 울고 웃으며 함께했던 우리의 모든 순간은 유통기한 같은 날짜에 가두기엔 너무 아깝고 소중하니까요.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아.
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큐.

아날로즈의 노래 Do you know where you are going to? 그리고 파피 패밀리 Which way you going, Billy? 힘들고 외로운 날에 또 기쁘고 행복한 날에도 늘 곁에 친구처럼 저녁 스케치가 함께 있습니다. 박영근님, 오늘 저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이 많이 그리울 것 같은데 하셨어요. 4105님, 지금 낙동 정맥 산행 중입니다. 설악행각 낙동 정맥 종주팀 화이팅입니다. 구슬크럼님의 지금 산행 중에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영화 속의 팝이 있죠. 추억의 영화 음악 세 곡 함께합니다. 아쉬움과 서운한 마음 접고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두 시간 함께 할게요 하셨습니다. 2115님 로열비신의 노래 Only the Lonely.

영화를 함께합니다. 영화 속의 밥. 1942년에 개봉된 영화 험프리 보가트, 잉글리드 버그만 주연의 카사블랑카. 잉글리드 버그만과 험프리 보가트의 사랑을 그려낸 그런 영화죠. 카사블랑카에서 탈출해 나치와의 싸움을 계속하도록 돕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촬영이 되고 배경이 된 이 영화 카사블랑카. 그리고 레지나의 남편이 어느 날 살해되죠. 장례식이 있던 날 그녀는 경찰로부터 남편이 현금 도난 사건에 연루돼 범죄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그 돈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조슈아라는 남자가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하죠. 근데 돈의 행방은 묘연하고 조슈아는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계속 바꾸는데, 그 와중에 추적자들은 하나씩 사례가 됩니다. 로맨스 그리고 첩보 스릴러로 오가며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 캐리 그란트, 오드리 헵번의 샤라이드, 두 곡입니다.

영화 샤레이드의 주제음악인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 샤레이드, 그리고 카사블랑카의 주제음악이었던 As Time Goes By 돌리 윌슨이었습니다. 17살의 노아는 밝고 순수한 엘리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죠. 빠른 속도로 서로에게 빠져드는 둘, 그러나 이들 앞에 놓인 장벽에 막혀 이별을 하게 됩니다. 24살 엘리는 우연히 신문에서 노아의 소식을 접하고 잊을 수 없는 첫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17의 설렘, 24의 아픈 기억,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했으니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레이첼 맥아담스,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영화 노트북.

0: 달리다의 노래 I'll be seeing you. 지금 시각이 6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이수경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전호스케치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맑은 구역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낮에는 어제보다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특히 서울 지역 32도 가까운 낮 최고 기온을 나타냈고 그나마 기온에 비해서 습도는 낮은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오늘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다소 떨어지겠는데요. 서울 지역은 내일 아침 20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9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부산 26도, 춘천과 대전, 광주 29도, 대구 30도로 낮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에도 낮 동안 30도 안팎의 수온주가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 호남지방과 제주도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도 중부와 호남, 경상도 서부 내륙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mm까지 내릴 수 있어서 갑작스런 소나기에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기상청은 올여름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일부 지역은 극한 호우 가능성도 예보했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 없도록 사전에 꼼꼼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녁 스케치 날씨였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바브라 스트레이샌드 함께 노래한 Love Me Tender 이진원님이 정하셨고요. 창수님이 정하신 나나무스 그리 노래 Try to Remember 10년이 넘는 동안 저녁 스케치 들으며 야근을 할 때, 운전할 때, 퇴근해서 집에서 늘 들었는데 시그널부터 길에게 길을 묻다 너무도 애정하는 코너였고 많은 걸 느끼고 배운 시간입니다. 김문성님 저녁 준비하는 동안에 6시부터 8시까지 종일 아이들 키우며 잃어버린 저를 찾는 너무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퇴근하는 남편과도 함께 듣게 되더라고요. 이정민님 아주 오래전부터 퇴근길에 인천 111번 좌석버스 기사님들이 하나같이 저녁 스케치를 틀어주셨습니다.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듣던 아름다운 음악들을 기억할 것 같아요. 김미라님도 보내주셨네요.

자꾸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에게 공통으로 겪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바로 레슨을 받는 시간 외 따로 연습할 대상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용기를 내서 레슨 받는 사람 중에 처지가 비슷하니 연습을 같이 해보자고 해도 나이 탓인지 대답이 없거나 있어도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니 레슨만 받고 나서 잠깐 다른 사람들이 경기하는 걸 구경하다가 그냥 탁구장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상대를 찾기보다는 혼자 연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전 시간대 나 홀로 탁구장에 있는 셀프 발사기 머신으로 연습을 해보니 나름 좋았습니다. 근데 기계를 상대로 연습해보는 것도 금방 시들해졌습니다. 한 달 정도를 그렇게 지내다 보니 막막한 마음이 그지없었는데 마침 인연을 만났습니다. 다른 탁구장에서 레슨을 받다가 지인의 소개로 우리 탁구장으로 옮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보고 첫 대면에 레슨 받는 시간 외에 같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실력도 맞고 나이도 나보다 3살 아래이니 같은 세대였습니다. 서로 탁구공을 주고받으면서도 배려하고 상대가 되어주는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공식적인 레슨 날인 월요일과 수요일은 각각 레슨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같이 탁구를 쳤습니다. 아직은 랠리가 길게 이어질 때보다는 끊어질 때가 더 많지만 즐겁기만 합니다. 서로 똑같은 이심전심으로 부끄럽지도 않고 부담도 없이 즐겁게 운동을 하니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단짝이 된 우리 앞에는 행복한 탁구와 불면이 없는 숙면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 단짝으로 행복한 탁구를 같이 하기로 하이파이브로 다짐해 봅니다.

삶의 길목에서 다시 시작해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소중한 좋은 인연을 만나셨네요. 임유리님, 핑퐁 사랑이네요. 보기 좋습니다. 이장동님, 뭐든지 즐기면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죠? 좋은 파트너를 만났으니 즐겁게 운동하시길. 유영택님도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다시 시작해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리차드 크레이드만의 연주였습니다. 핑퐁 술래 아부르, 나무 그늘 아래에서의 핑퐁,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2: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2: 빌딩앤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0: 여행하기 좋은 시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5: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6: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7: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8: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7: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9: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0: 제럴드 졸링의 노래 Take it to the tropics. 남편하고 영종 실미도 캠핑장에 와 있습니다. 2005님 정하셨네요.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Time to say goodbye. 겨루장필의 펜프릇 연주였습니다. 신의 숙례에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0: 저녁 스케치는 군포에서 서울 회사로 출퇴근하던 시절 퇴근 시간에 주파수를 돌려보면서 알게 된 방송. 그 후에 독립하자던 선배의 배신도 있었고 제 취업 후에 능력을 인정받고 인연을 만나 결혼 후 처가에서 운영하던 가업을 맡아 운영하다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이혼을 하게 됐죠. 지금은 50대에 접어들어 배달일을 하는데 가장 바쁜 시간에 저녁 스케치는 저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주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힘내세요. 여훈님.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과의 이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장홍자님도 보내주셨나요? 제일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죠?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가시도 더민고의 이타널리 송순애님 아쉬움을 적어 보내주셨고요. 저녁 스케치 들으려고 공원으로 캠핑 의자 들고 나갑니다. 손희정님, 지미 폰타나 일몬도였습니다. 15년 전에 저녁 스케치를 들었는데 아버지의 죽음으로 힘들었던 시간들 잘 버티게 해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시죠? 황상수님. 집 앞 강가에 노을이 붉게 물든 어느 날 산책을 하며 우연히 듣게 된 저녁 스케치. 그 이후로는 저녁 스케치 자칭 홍보대사도 했었는데 함께한 시간들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하셨어요. 5007님도 보내주셨네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학창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늘 저녁 시간에 한 부분을 함께한 저녁 스케치입니다 하셨어요. 6291님, 조지 벤슨의 노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앤퀴즈 타임. 더위를 식힐 때는 이 열매로 만든 차를 마시면 좋다고 하죠. 이 열매는 갈증을 풀어주고 땀을 덜 나게 하는데요. 장수왕 영조는 여름이면 물 대신에 이 열매로 만든 차를 마셔서 이 열매의 차를 영조의 차라고 부르기도 한다죠. 그리고 이 열매의 꽃말은 다시 만나요 라고 하는데요. 맵고 짜고 쓰고 달고 신 다섯 가지 맛이 난다는 이름의 갈증 해소에 좋은 빨간 열매는 무엇일까요? 생각나면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치의 한 곡의 노래는 잊고 있던 추억을 다시 데려오고 하나의 사연은 마음 깊은 곳에 접어두었던 그리움의 책갈피를 다시 펼쳐주었습니다. 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겠지만 진심으로 함께한 시간은 오래 남는다고 믿습니다. 최병진 님이 보내주신 잉글버트 함퍼딩크의 노래 The Way It Used To Be. 저녁 스케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듣기 시작해 1년 365일 들어왔는데 어느새 저도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멋진 음악들로 즐겁고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6340님 3D그리스의 노래 When Will I See You Again. 오늘 커피인 퀴즈 타임. 더위를 식힐 땐 이 열매로 만든 차를 마시면 좋다고 하죠. 갈증을 풀어주고 땀을 덜 나게 하는데 장수왕 영조는 여름이면은 물 대신에 이 열매의 차를 마셨다 그래서 이 열매의 차를 영조의 차라고 부르기도 한다죠. 이 열매의 꽃말은 다시 만나요 라고 하는데 맵고 짜고 쓰고 달고 신 다섯 가지 맛이 나는 갈증 해소에 좋은 이 빨간 열매는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

스케치를 처음 듣던 날이 생각이 납니다. 20여 년 전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던 중 주방 창밖으로 저녁 너울에 붉게 물들어가던 저녁 시간 우연히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가 저녁 스케치를 만났죠. 그 후로 지금까지 제 마음의 위로가 되는 방송이었습니다. 0164님 마이클 부블의 홈. 20여 년을 듣다 보니 제 나이가 70이 훌쩍 넘었네요. 처음에 이 곡 투데이를 소개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매일 저녁 때로는 삶의 비타민도 되고 위로도 되고 했던 귀한 추억 모두 잘 간직할게요 하셨네요. 2577님 원주에서 정숙희님이시군요. 존 덴버의 투데이였습니다. 오늘 커피인 퀴즈 타임 맵고 짜고 쓰고 달고 신 다섯 가지 맛이 나는 갈증 해소에 좋은 빨간 열매는 오미자였습니다. 해마다 오미자를 사서 청을 담가 먹고 있습니다. 2271님 다섯 가지 맛의 오미자 꽃말 다시 만나요 라고요. 언제 어디서든 다시 만나길 기도합니다. 8137님 앞으로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0263님 4334님 영숙님까지 다섯 분입니다.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안고 퇴근하던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던 풍경과 함께 언제나 함께한 저녁 스케치 천연재님, 메리 홉킨의 노래 Goodbye.

이별을 말한 내가 더 아플까? 남겨진 내가 더 아플까? 아름다운 이별 같은 건 끝내 없더라. 널 바라보던 날에도 헤어진 오늘에도 자꾸 아프다. 함께 걷던 저녁길, 식어가던 커피잔, 창밖만 오래 보던 너의 얼굴, 비오는 창에 기대 멍하니 웃던 너를 나는 아직 지우지 못해.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었어. 사랑은 늘 이별을 데리고 오고 이별은 또 사랑을 남겨놓는다. 어쩌면 마지막일지 몰라. 우리라는 이름, 좋은 기억으로 안녕. 한유경 시인의 이별, 그리고 사랑. 그림자를 밟으면 그 사랑이 멀리 떠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안녕이라는 말 대신에 서로의 그림자를 살며시 밟기로 해요. 언제나 그리운, 그리고 그리워질 나의 친구들.

2000년 초부터 직장을 옮겨 늘 퇴근 시마다 저녁 스케치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앤 하이디님이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0: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링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링 치킨.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관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9: 1등을 책임지는 1등
11: 하이엠솔루텍.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4: 올드팝은 뱀이야.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길에 노을빛 음악을 들려주던 20대, 30대, 40대를 함께해 준 길동무이자 산책 메이트 저녁 스케치로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노을을 볼 때마다 생각나고 그리울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시고 모두 꽃길만 걸으시길 4529님 보내주셨는데, 오늘 끝곡은 임진규님이 보내주신 세자리아 에보라의 메사메 무초로 함께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생각해보면 장미 한 송이가 사랑의 증표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장미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고백이고 프로포즈였고요. 그때는 장미향도 참 진했는데 요즘 수천 송이, 수만 송이 장미의 축제를 다녀보면 장미향이 그때만큼 진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어딜 가든 화단에도 있고 담장에도 있고 장미가 지쳐낸 요즘 내 사랑의 감정은 이상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10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장미 한 단이 열 송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꽃 중에서 이렇게 한 송이만 쏙 뽑아서 살 수 있는 게 또 팔 수도 있는 게 장미가 아닐까? 그런 장미 한 송이면 고백도 되고 칭찬도 되고 또 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 되지 않나요? 그래요. 요즘 정말 시선 닿는 곳마다 장미 투성이던데 그 앞에 멈춰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또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사랑도 꽃처럼 귀하게 여겨야 향이 진해질 테니까 이 꽃이 아닌 사랑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10시까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첫 곡은 4월과 5월 장미 전해드렸어요. 또 어떤 음악으로 향기를 전할 수 있는지 이번엔 음악을 여러분이 선택해보세요.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겨주세요.

0: 챙기실 수 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9: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0: 관절 연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한동주님, 성민님 청해주신 JS 종로에서 또 조영일님, 아이고 안 좋은 일이 있었네요. 그래도 또 더 좋은 직장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믿으면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변진섭 숙녀에게 청해 주셨고 노영심 그리움만 쌓이네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현정님 잘 들으셨어요? 또 4662번으로 맞아요. 저희 아파트 화단에도 장미가 진짜 무섭게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누구 하나 꺾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30-40년 전만 해도 상상 못할 일이었죠. 이게 어쩜 우리 문화의 한 주소가 아닐까?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꽃이 흔하지도 않았지만은 비쌌잖아요. 그러고서 하다못해 그 담벼락에 왜 개조심처럼 꽃 꺾지 마시오 막 그런 것도 써있고 했었거든요. 아무튼 꽃은 아름답게 피어있을 때 두고 보는 거 참 좋은 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4662번으로 청해 주신 곡 김종섭입니다. 아름다운 구석.

우리 석강님의 감정을 제가 건드린 게 아닌가. 조정현을 좋아했던 그녀가 생각나는 저녁이라고요. 조정현,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또 김시형님이 군산 선유도 선착장에서 유람선 타고 그 연안을 둘러봤는데요. 눈비 폭풍을 맞으면서 수백 년 버텨왔을 바닷가 절벽을 보며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참 멋지시네요. 그런 걸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울림을 받으셨다. 예, 박혜성 도시의 삐에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럼블피쉬 으라차차, 또 김종서 아름다운 구속, 네 곡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양푼의 열무비빔밥에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남편이 야 우리 둘이서 이렇게 먹으니 소꿉놀이 하는 것 같다 하며 그렇게 좋아하는 거 있죠. 1732번으로 부부가 지금부터는 소꿉놀이 하면서 사시면 되겠네요. 전윤합니다. 너를 사랑하고도.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7: 콜레스테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주관.
5: 평택호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고덕 우미린 프레임.

0: 6시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광고 전해드리신 곡은 김현자님 또 윤옥님 청해주신 백지영 총 맞은 것처럼이었고요. 전윤아 너를 사랑하고도 였습니다. 1부 끝곡 장민님 호영님 청해주신 강수지 내 마음 알겠니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3: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 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백남길님, 착한 남편한테 반해서 결혼한 31년 차 주부입니다. 아이고, 남편이 그렇게 착했어요. 지금은 배 나오고 머리 숱이 줄었지만 여전히 착하고 사랑스러워요. 마로니아 칵테일 사랑. 음악하고 너무 분위기가 맞는 그런 저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정말 사랑하고 나를 아끼며 서로 아껴주고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태주 선생이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는 어른들을 위해서 충고와 유래의 말들을 모았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너는 충분히 예쁘고 가끔은 실수하고 서툴러도 너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란다. 지금 그대로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라. 마음이 따뜻해지죠? 이렇게 너를 아끼고 살아라. 이 책을 여러분께 드리려고요. 출판사 더블북의 출간 1주년 기념이에요. 나태주 시인의 에세이 베스트셀러 너를 아끼며 살아라. 원하시면은 말머리에 책이라고 달아갖고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에 지금 신청하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아.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산점. 이젠 랭가드 하자.
1: Good Music Station. CBS FM.

0: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반짝이는 조약돌, 이름을 얻지 못한 구석진 마을의 투명한 시냇물. 일제히 흰 띠를 두르고 스스로 다가오는 첫눈입니다.
1: 그대,
0: 우리는 무엇입니까? 늘 앞질러 사랑케 하실 힘, 덜어내고도 몇 배로 다시 고이는 힘. 이파리도 되고 실파한 줄기도 되고, 아, 한목에 그대를 다 품을 수 있는 씨앗으로 남고 싶습니다.

넉넉한 저녁입니다. 뜨거운 목젖까지 알아내고도 코끝으로까지 발이 저린 우리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입니까? 이 놀이나무 정수리에 낭낭걸린 노래 한 소절. 그대

눈물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대와 나는 두고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네게로 이르는 길, 내가 깨끗한 얼굴로 내게로 되돌아오는 길. 그대와 나는 내리내리 사랑하는 일만 남겨두어야 합니다.

눈물이 나도록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는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눈물이 나도록 행복합니다. 차정권님. 야, 진짜 읽는 제가 더 행복하네요. 지금 행복하신 거죠? 서울 패밀리 눈물이 나도록 우리 미림님도 청해 주셨고 이태원 그대 홍은경님 그리고 50대 후반인데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나와 그를 위한 선택이 훗날 후회 없길 바랍니다. 없으셔야죠. 7343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5282번으로 딸 내외가 가고 나니 아우 천국이 따로 없어요. 엄마가 해준 반찬이 너무 맛있다 해서 냉장고를 다 털어줬습니다. 빈 김치통만 설거지통에 가득한데 너무 행복해요. 그 기분이 어떨지 엄마들은 아마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정해주신 이선희 청아한 사랑 듣죠.

하리와 미에 너는 왜 또 남이 인디안 인형처럼 7516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아니 갑자기 출산 장려 운동이 우리 집안에 번지고 있어요. 워낙 다자녀 혜택이 많다면서 며느리랑 딸이 오늘 와서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더 낳자는데 제가 왜 불쑥 걱정이 되죠? 이젠 손주 봐주고 산후조리 해주기엔 너무 많은 나이예요. 아이고, 엄마만, 시어머님만 너무 믿고 또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래도 아이들이 많다는 건 참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인데요. 뭐 나라를 위해서 말할 것도 없고요. 7516번으로 이지연,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호용님도 청해 주셨고 이선희 청한 사랑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정혜신님, 명옥님 청해 주신 곡인데 오래 기다리셨죠? 준비됐습니다. 김혜림, 날 위한 이별.

0: 장계현 나의 20년 또 죄의 어제처럼 9248번으로 청해 주셨고 이기찬 감기 김혜림 날 위한 이별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드리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의 마르세이에서 세탁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관절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조강지

0: 세종사이버대학교.
1: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함께.

0: 가면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7: 끝곡은요, 5325번으로 청해주셨어요. 원준이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3: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7: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8: 구스 팔로스 엘러스
7: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8: 구스 팔로스 엘러스
7: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8: 구스 팔로스 엘러스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식도 저마다 잘 어울리는 짝꿍이 있습니다. 김밥은 라면이랑 먹어야 제맛이고 떡볶이는 어묵, 치킨은 맥주가 세트로 생각나는 것처럼요. 누가 규칙처럼 정한 것도 아닌데 함께 할 때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밤이라는 시간도 음악을 만났을 때 가장 근사한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나요? 낮에는 흘려듣던 멜로디가 이 시간이면 우리 안에 어딘가를 툭 건드려주기도 하고 적당한 어둠과 나지막한 선율이 만났을 때 정말 좋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기도 하죠. 이 조화로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 더 행복한 밤이에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6월 13일 토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온유 이진아가 함께 부른 밤과 별의 노래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그렇죠. 음식에도 잘 어울리는 짝꿍이 있는 것처럼 밤의 단짝은 음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들을 보면 왜 그런지 뭐 이렇게 조목조목 풀어서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냥 이유 없이 느낌이 더 좋고 편안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죠. 나에게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조강지처가 좋더라, 선열료가 좋더라, 친구는 오렌지.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선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프로.
1: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파닉의 달팽이, 그 전에 들으신 노래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남편과 KTX 첫 차 타고 부산 왔다가 지금 막차 타고 서울 올라가는 길이에요. 7년여 만에 부산 당일 여행. 너무 좋았어요. 종종 KTX 여행 해야겠습니다. 1490번으로 보내셨어요. 아주 알차게 알뜰하게 시간 잘 보내고 오셨네요. 첫 차 타고 출발해서 막차 타고 돌아오는 길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도 하루 끝 꿈음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9376번으로는 보통의 날처럼 무난한 하루를 보내고 마음의 쉼이 필요해 나름대로 혼자 카페도 가고 책도 읽으며 머리에서 떠도는 생각들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보내고 났는데요. 그랬더니 정신적 스트레스가 조금 해소된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꿈음 찾아왔어요. 잘하셨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제어할 수 없다는 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 또 음악,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휴식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 하나죠. 5638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오늘 같은 날 왠지 듣고 싶어지는 노래라고 하셨는데요. 이 안에 물고기 자리 준비했고요. 애네 아프고 아픈 이름까지 보내드립니다.

요즘 더워서인지 입맛이 없어 시장 반찬 가게에서 밑반찬을 몇 개 집어왔어요. 4620님. 근데 저녁에 멸치조림을 먹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짝꿍이 자주 싸우던 촉촉한 멸치조림과 맛이 똑같아서요. 마치 그 시절 추억을 씹어먹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그 반찬 덕에 따뜻해지고 어릴 적 짝꿍도 그리워지는 하루였습니다. 와, 어떤 맛이었길래 초등학교 때 짝꿍이 쌓았던 반찬의 맛을 그렇게 강렬하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멸치조림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맛들이 있는데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 봅니다. 그러게요. 그 친구분도 우리 구모님을 가끔은 떠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0036번으로도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그리고 REF의 이별 공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짱님은 아이들과 1년 만에 캠핑 왔어요. 같이 불멍하면서 연애 시절 아내와 같이 듣던 라디오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네요. 와, 둘이었을 때 함께 왔던 장소를 셋이 되고 넷이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또 다시 찾아오신 기분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행복한 하루 꿈꿈과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븐데이즈의 노래예요. 내가 그댈 준비했고요. 6240번으로 정해주신 보이스의 너만의 천사가 되어 이어드립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4: 서울사이버대학교.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6: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꿈과 음악 사이의 1부 끝곡 한로로의 정류장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며칠 전 큰맘 먹고 이불 빨래를 해서 옥상에 널어뒀는데요. 뽀송하게 마른 이불을 걷으러 올라갔는데 동네 길고양이 한 마리가 제 이불 한가운데 아주 편안하게 식빵을 굽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비키라고 하기도 미안해서 고양이가 일어날 때까지 한참 옆에서 기다렸네요. 1144번으로 보내셨어요. 사진이 너무 시급한데 글만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이불은 다시 빠셨나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근데 너무 사랑스러운 장면이기는 하네요. 다시 기척을 느끼고 도망갔는지 어떤 마무리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꿈과 음악 사이의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지형 빰빰빰.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4: 여행.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개구장의 엘도라도, 휴식 사랑했던 날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0506번으로 보내셨네요. 계절은 점점 여름으로 다가가고 있어 움직이는 것도 그만큼 싫어지네요. 열이 많은 체질에 갱년기가 겹쳐서 훅 하고 달아오르면 정말 대책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집안일은 자꾸 미루게 되고 취미에 집중하게 됩니다. 취미가 많다는 건 축복이겠죠. 식물 기르기, 뜨개질하기, 순간순간 떠오르는 짧은 글 메모하기. 이 정도면 많은 것 같은데 맞나요? 사실 오늘은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흰 빨래 삶기 계획 세웠는데 그냥 귀찮아서 앉아서 사부작사부작 할 수 있는 일들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식물 가지치기, 뜨개질, 또 너튜브 시청하기, 꾸몸에 사연 보내기. 내일은 오늘 미룬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도 오늘 좋아하는 일들만 쭉 하신 것 같은데 뭐 가지치기도 하시고 뜨개질도 하셨고 너튜브도 보셨고 그중에 꾸몸 듣고 사연 보내기 이게 딱 들어있으니 아주 흐뭇합니다. 네, 내 기분이 좋아지는 일들로 하루를 꽉 채우셨으니 또 내일은 힘내서 해야만 하는 일들도 어느 정도는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임하영, 윤사라, 그대 눈빛 속에 그리고 에코의 그대도 내게도 이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책. 해달은 왜 함께 손을 잡고 잘까? 유선경. 인간의 신혼부부도 웬만하면 잘 때는 손을 놓는데 해달은 잘 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잡니다. 이 동물이 왜 이리도 정이 많을까 했더니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습니다. 해달은 바다에 사는 포유류지만 고래는 아니었습니다.

말이죠. 인간을 비롯해 동물은 부력이 큰 편이라 헤엄을 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파도에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달은 잠을 잘 때나 쉴 때, 또 먹이를 먹을 때 바다 밑에 뿌리를 둔 해초다발을 몸에 감는데, 그마저 없을 땐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을 잡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잠을 자는 사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놓쳐버린 어미나 새끼, 친구 해달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거센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바다에 떠밀리지 않기 위해 오늘도 서로의 손을 잡고 있을 해달의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을까? 육체적으로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 오늘날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이만큼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일 텐데.

해달이 잘 때 서로의 손을 꼭 잡는 이유는 파도에 떠밀려 헤어지지 않기 위함이라는 이야기가 인상적이네요.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서로의 손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해초 따발처럼 나를 꼭 붙들어주거나

0: 노래 이하이였습니다. 손잡아줘요.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맘

결혼 전부터 꾸준하게 들어오던 꿈은 애청자예요. 근데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글을 남겨보고 싶었어요. 저희 부부에게도 드디어 아기 천사가 와줬습니다. 여행 출발날 알게 되어 어쩌다 보니 태교 여행이 되었네요. 감사하고 또 감사한 밤. 동동님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기쁜 소식 있을 때 또 꿈을 떠올려주신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네, 잘 태교하시고 건강하고 예쁜 아기 천사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두 곡이었어요. 샵의 Kiss Me 그리고 시스타의 Loving You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연플라워님, 20대 사회 초년생 첫 직장에서 만난 소녀 4명. 긴 시간이 지난 지금 처음으로 1박 여행 와서 호텔에서 함께 꿈은 듣고 있으니 꿈만 같습니다. 레인보우 홍보도 하고 계시다고. 와, 그러시군요. 보통 학창시절 어릴 때 인연이 진짜 오래가는 뭐 관계다, 인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인이 되고 이렇게 사회에서 만나서도 끈끈하게 인연을 잘 이어가시는 분들 사연도 정말 많이 소개해드리거든요. 사회 초년생, 첫 직장.

그 시절 이야기 많이 나누고 계시겠네요.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가시길 바랍니다. 5210님은 달빛 고운 밤 흐르는 곡이 너무도 좋아 인사합니다. 밤에 답사하려고 동네 어슬렁거리는 중인데 좋아하는 노래들이 흘러나오니 행복한 밤이네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노래는 선지영님이 청해 주셨어요. 임창정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슬픈 혼잣말 전해드리고요. 허각의 나를 잊지 말아요 이어드립니다.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에일리의 노래예요. 저녁 하늘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월당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때도
1: 뉴바움
0: 장건강에도
1: 뉴바움혈당도활력도장건강도종합건강기능식품브랜드뉴트리바이옴뉴바옴검색창에뉴바

0: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1: 구스 팔로셀러스.
0: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1: 구스 팔로셀러스.
0: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1: 구스 팔로셀러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오늘 첫 곡 실크소닉입니다. Leave the door open.

브루노 마스 앤더슨 팍이 함께하는 프로젝트 그룹이죠. 실크소닉의 Leave the Door Open 시작하는 밤 문을 여는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시작하는 밤으로 여러분을 만날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 내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시작하는 밤은 막을 내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시간에 한밤의 음반가게라는 BGM 프로그램이 자정부터 1시까지 편성되고 1시부터 2시까지는 최강의 영화음악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억들 또 아쉬운 마음 이번 주 내내 많이들 나눠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새삼 느끼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2시간 그리고 내일 2시간 꽉 채워서 더 가까이 함께 하기로 해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번이에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죠.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래를

0: 탈지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대표순알콩
1: 간장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3: 빌딩앤리치.
2: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3: 빌딩앤리치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3: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6: 카티 프로 시

0: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4: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루카스 그레이엄 Happy For You, 아델의 Easy On Me 들었습니다. 몇 년째 듣고 있었는데 이번 주까지 시밤 진행하신다고 들어서 문자 보냅니다. 9693번님, 원래 광주에서 들었는데 지금 일 때문에 서울에서 듣고 있어요.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선물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깊은 밤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아껴주셔서 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0986번님도요. 하루의 끝이자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을 포근하게 괜찮아 토닥거리던 원경님 목소리 들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쉬움에 용기 내어 문자 보냅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격려가 늘 큰 힘이 됐습니다. 땡큐님께서는 서울 강서구에서 인천까지 퇴근길 함께해서 좋았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정들자 이별이라더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매일 2시간 만난다는 거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음악 들으면서 이야기 나눈 깊은 정에 아, 이별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마음 감사드려요. 4304번으로 청하신 알란 팔슨스 프로젝트의 타임 듣고요. 여러분들께서 청하셨어요. 카멜의 롱 굿바이스 이어서 듣죠.

정미조 7번 국도 나희경 춘천 가는 기차 그리고 오석준의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김정임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잠 못 이룰 때 시밤이 있어서 음악으로 또 게시판에서의 소통으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만큼 소중한 프로그램이던 시밤이 사라진다니 너무 허전하네요. 원경님 밤의 차분한 분위기에서 랄랄라의 통통 튀는 매력을 기대할게요 하셨습니다. 기대를 만족시켜드려야 할 텐데 부담도 많이 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표준 FM 오전 11시 5분 랄랄라라는 가요 프로그램을 맡게 됐어요. 오전에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찾아와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을 언덕님, 듣기만 하고 인사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이별의 인사를 하게 됐네요. 소중하지만 늘 곁에 있어서 소중함을 모르곤 하죠. 건강 문제로 잠을 설치는 제게 늦은 밤 잔잔하게 달래주던 시간들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저도요 여러분의 마음 아껴주신 시간들 그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노을 언덕님께 커피 한 잔 전할게요. 5744번님은요. 자폐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수면장애도 심해서 시밤 들으면서 잠을 쫓았었는데 섭섭하네요. 아들이 중간 광고도 좋아했어요 하셨습니다. 중간 시작하는 밤 로고송을 좋아했군요. 일부 로고는 CCM 사역자 오벳이 노래하고 연주한 곡이에요. 오벳의 다른 노래들 찾아 들으시면 아이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5744번님께 커피 한 잔 전합니다. 카라01님 시작하는 밤 애청자시죠. 폐지 얘기 듣고도 믿기지 않아서 아무 글도 못 쓰겠더라고요. 지난날 원경님 목소리 들으며 얼마나 많은 위로와 힘을 얻으며 일을 했었는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하시면서 알리샤 키스의 If I Ain't Got You 청하셨네요.

알리샤 키스의 If I Ain't Got You, 펀 자넬문의 We Are Young, Green Day, Last Night on Earth 였습니다. 흐르는 음악과 같이 좋은 시간이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4358번님,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정이 많이 들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아니고 내일도 있다는 점, 내일도 꼭 와주세요. 릴리 앨런 리틀 리스팅스 1부 마지막 곡입니다. 시작하는 밤 2부로 가죠.

0: TBS FM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tomorrow. 잉거마리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시작하는 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시작하는 밤은 매일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들으시는 분들 또 주말에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시작하는 밤 프로그램 폐지 소식을 뒤늦게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4259번님 시작하는 밤이 마지막이라고요. 이제 친해진 이웃이 이사를 간다는 얘기하는 것 같아서 무척 허전한 마음에 황망합니다. 자정을 넘어서면 세상에 혼자 남은 것처럼 일하는 시간도 더 무거웠고 더 힘도 들었는데 시작하는 밤에서 들려주는 음악은 늘 친근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떡하죠? 보내고 싶지 않네요. 늦게까지 편집하며 친구 어깨에 기대는 것 같은 위로가 이젠 없어진다니 슬픕니다. 이 밤이 길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깊은 밤 친구로 시작하는 밤을 곁에 두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변함없이 좋은 음악이 흐르고 있을 테니까 깨어있는 밤에는 시작하는 밤과 함께 해주세요. 4259번님께 커피 한 잔 전합니다. 아직 시작하는 밤과 함께할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우리 지난 추억들 또 마음들 나누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로 해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마들렌 페이르의 목소리로 스마일, 칩 베이커의 Everything Happens to Me 함께 했습니다. 7520번님, 늦은 밤이라 다음날 출근을 위해 잠을 재촉하느라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시작하는 부분은 거의 매일 들었는데 마지막 줄안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번 주에 미뤄둔 독서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이 듣고 있네요. 그동안 밤 늦은 시간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수고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 큰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과 어떤 음악 나눌까 고민하는 낮 시간부터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까지 늘 충만했던 것 같아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1151번님, 인사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글을 처음 써봅니다. 항상 차분하게 진행해 주셔서 마음이 정화가 되곤 했어요. 귀한 친구를 떠나보내는 것 같아서 섭섭합니다. 어디 가시든 잘 하실 겁니다. 이렇게 힘나는 격려와 함께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청하셨네요.

귀로였고요. 앞서 들은 곡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이 곡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이번 주에 그동안 사연 보내지 않으셨던 분들도 많이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다 소개를 못해드리는데 여러분의 이야기들은 빠짐없이 다 챙겨서 보고 마음으로 답장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316번님,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청하신 분이세요. 시작하는 밤 얼마 듣지 않았는데 아나운서님의 진행도 차분해서 좋고 선곡도 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만두신다고 해서 아쉬웠는데 오전 11시 랄랄라로 오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애청자라서 잘 듣고 있었는데 원경님 오시면 또 응원하고 잘 청취하겠습니다. 정말 힘이 납니다. 랄랄라 듣고 계시던 분들은 또 김윤주 아나운서가 떠난다니까 얼마나 아쉽고 서운하시겠어요.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이 됐는데 환영해 주신다니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 시작하는 밤 애청자분들도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세요. 깜장 고무 신장님 청하신 곡 레이디 가가 Million Reasons 준비했고요. 1840번님 시작하는 밤이 저와 함께해 주어서 고마웠습니다. 혼자 일을 하고 있어서 시작하는 밤을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애청했었는데 역사 속으로 사라지네요.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준 원경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방송에서 흘러나와서 볼륨을 높였던 곡 신청합니다 하고 청하신 곡 중에 한 곡이에요.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이라서 종종 선곡을 했었죠.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Going to a Town까지 두 곡 듣죠.

레이디 가가 Million Reasons, Rufus Wainwright, Going to a Town 함께 했습니다. 매일같이 시작이 좋았습니다. 한결같음이 참 좋았는데 많이 아쉽네요. 소울카페님도 처음 사연 주셨어요. 듣고 계셨군요. 반갑습니다. 내일까지는 정말 이렇게 그동안 인사 나누지 못한 분들 많이 많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슈퍼별님, 야간 근무할 때 원경님 목소리 들으면서 힘냈었는데 진작 용기 내볼걸. 아쉬움이 크네요. 그래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하셨어요. 네, 이제 낮 근무하실 때 표준 FM 11시 5분 랄랄라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ave I told you lately? 청하셨네요. 로드 스튜어트의 노래입니다.

가끔 잠 못 이루는 날에 그저 듣고는 했는데 아쉽네요. 시작하는 밤에 좋은 음악 들려주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위나리님 청하신 피오나 애플의 Across the Universe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음악을 많이 청해 주셔서요. 사실 제가 한 일이라곤 그 좋은 곡들을 엮어낸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동안의 모든 시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블루문님 청하신 에릭 클랩튼의 River of Tears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0: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느낌이나 생각을 가리켜서 감이라고 하죠. 전혀 짐작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될 때 감이 안 온다, 감도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 사람이 왜 화났는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도 안 온다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데요. 아예 모르겠고 전혀 모를 때 자주 하는 말입니다.

감도 안 온다. 요즘에 이 말은 어떤 대상의 정도가 너무 커서 가늠조차 안 된다는 과장 표현으로 자주 쓰입니다. 측정 불가할 정도로 대단하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새벽 5시까지 공부하다니 얼마나 성공하고 싶은지 감도 안 온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하루는 어떨지 그 사람 마음이 왜 그런지 감이 잡히면 좋겠어요. 물론 오히려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작은 힌트 하나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좋은 예감이 찾아올 겁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1번 B플랫 장조 사냥 가운데 2악장 미뉴엣을 하겐 퀄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일은 감이 딱 잡히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안 오고 뭐 항상 예감이 맞으면 좋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럴 땐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흐르는 대로 가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작은 힌트 하나에 기대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나저나 오늘 우리 아당님들의 하루가 아주 좋을 거라는 감은 저한테 팍팍 오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페르난도 소르의 라 로마네스카 보내드렸습니다. 존 앤더슨의 오보에와 사이먼 와인버그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6386번님 사연입니다. 매일 가게 오픈하며 듣는데 오늘은 집에서 차 한잔 하며 들어요.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매일매일 들어주시는 분들 생각하면 제가 힘도 나고요. 참 감사합니다. 가게 오픈하시면서. 근데 오늘은 쉬시나 봐요. 또 모처럼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쉬시는 시간 오롯이 휴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이흥렬 작곡 섬집 아기. 우리 동요들이 좀 이렇게 뭔가 쓸쓸하고 좀 약간 우수에 젖은 좀 슬픈 그런 동요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 곡이 제일 그런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가사 없이 리차드 용재 오닐의 비올라 그리고 김진택의 기타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흥렬 작곡 삼집 아기, 리처드 용재원일의 비올라와 김진택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 구슬픈 선율이 이 비올라의 선율 그리고 기타 연주와 함께 참 잘 어우러지네요. 1265번님 사연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에 내려와 1년여 손주 봐주고 있는 65세 김명순 할머님입니다. 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며 힘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이고 참 손주 봐주시느라고

멀리까지 가서 고생하고 계시는군요. 물론 손주 뭐 너무너무 예쁘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많은 것을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계신 건데 참 감사합니다. 손주가 건강하게 잘 커주길, 그래서 할머니의 사랑을 아주 듬뿍 담고 잊지 않기를, 아마 잊지 못하겠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지겹고 견디기 힘겹게 느껴질 때면 아 여행 가고 싶다 라고 문득 생각하는 사람은 한둘이 아닐 것이다. 떠나고 싶은 마음 하나만으로 이미 여행할 준비는 마친 셈이다. 마음은 이미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공항에 가있다. 당장 여행을 못 갈 때에도 그리고 당장의 여행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진첩을 뒤적거린다. 못 가면 못 가서, 가게 되면 가게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행을 가면 내 시력은 똑같은데 내 시선이 달라져서 그런지 행복 렌즈가 자연스레 씌워지는 것처럼 행복, 사랑, 설렘 필터가 쓰여서 온 세상이 맑고 밝아 보이는 것이다. 출근길, 퇴근길, 지겹게 보는 횡단보도인데도 빨간불, 초록불, 신호등 안에 사람 그림 하나 더 그려졌다고 더 귀여워 보인다. 길을 가다 흔히 있는 자판기일 뿐인데 자판기 속 음료수와 자판기 색깔이 유독 잘 어울려 보인다. 그저 해질녘 길거리를 걸어가던 중에 우연히 노을을 바라봤을 뿐인데 유독 더 황홀하다. 일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나의 눈길이 조금 더 귀여워지고 귀해지는 시간. 그게 바로 여행할 때이다.

그런 귀엽고도 귀한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까워서 사진을 마구마구 찍는다. 이것도 찍나 할 정도로 찍고 또 찍는다. 들이마시는 공기가 다르고 눈 닿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니 기분이 마구마구 들뜬다. 그리고 들뜨는 만큼 이 시간을 더 간직하고 싶고 더 기억하고만 싶다. 사진첩엔 미세하게 다른 구도로 찍은 사진들이 가득하다. 이 또한 지나갈 시간이니 조금이라도 더 완벽하게 그 순간을 저장하고 싶다. 내가 눈에 담은 그 순간 느꼈던 행복감을 완벽히 담아내고 싶은 마음인 것이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진 중 단 하나의 사진을 클릭하자 내 세상이 달라졌다. 막 찍어댄 사진이 가득한 사진첩 안에서 비슷한 구도로 찍어댄 수많은 풍경 사이에서 하나를 골랐을 뿐인데 그 시간을 언제 찍었는지, 왜 찍었는지, 어떤 시간이었는지,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신기하게도 모두 떠오른다. 잠자고 있던 나의 사진 속 낭만을 펼쳐보았다. 요술 할머니가 요술 주머니를 풀어 반짝반짝한 가루가 흩날리고 인형의 영혼을 불어넣어 인형이 곧 말하게 되던 동화처럼 잠들어 있던 내 여행도 이제 반짝반짝 빛날 시간이다.

레스픽의 류트를 위한 고풍스러운 아리아와 무곡 제3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 이탈리아나 보내드렸습니다.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9년차 직장인이자 작가 자영의 책 여행을 펼치고 싶어서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비슷한 풍경도 여행지에서 보면 달라 보이죠. 또 매일 지나치던 횡단보도도 흔한 자판기도 괜히 더 귀여워 보이고 정말 여행 가서 뭐 정말 멋진 풍경이 아니고 그런 사사로운 것도 사진 찍을 때가 있어요. 그게 행복 렌즈가 씌워지는 거라는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때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면 그날의 공기며 그 설레었던 행복했던 감정이며 많은 것들이 그대로 떠오르고 그러면서 또 지금 주변을 새삼 다시 바라보게 되기도 하죠. 당장 떠나기 어렵다면 오늘 잠들어 있는 여행 사진 한번 이렇게 꺼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꽤 설레는 오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9130번님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20년째 듣고 있는 미용실하는 애청자입니다. 파마 말고 끝나자마자 보냅니다 하셨어요. 파마를 말았다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정겹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용실을 하고 계시는군요. 미용실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클래식 음악과 아름다운 당신에게 흘러나오고 있다 생각하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머리하고 계신 모든 분들 마음에 드는 머리 나올 수 있게 제가 응원 보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케루비노의 아리아 사랑의 괴로움을 그대는 아는가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루치아 포베노레 그리고 레너드 슬래트킨이 지휘하는 윈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케루비노의 아리아 사랑의 괴로움을 그대는 아는가. 소프라노 루치아 포베 노래 그리고 레너드 슬래틴이 지휘하는 뮌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11번을 함께 들어볼 텐데요. 지금까지 들려드린 헝가리 무곡들 가운데는 열정적이고 화려한 곡들이 많았잖아요. 오늘 11번은 좀 다른 표정입니다. 아예 템포 자체가 포코 안단테, 조금 느리게 걸어가듯이 라는 템포 지시처럼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헝가리 민속음악 특유의 애수와 또 브람스 특유의 깊은 서정성이 은은하게 어우러지는 곡입니다. 오늘은 먼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니콜라스 안젤리시와 프랑크 브레일리의 피아노 듀오 연주로 같은 음악의 또 다른 매력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11번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1번 D단조 포코 안단테 이 곡을 먼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원곡이죠. 원곡은 피아노곡입니다. 니콜라스 안겔리시와 프랑크 브레일리의 피아노 4핸즈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같은 음악을 두 버전으로 연결해서 들려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참 흥미로워요. 다 알고 있는 곡이지만 아,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달랐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원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브람스가 먼저 이렇게 피아노 앞에서 한 피아노 앞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연주하는 4핸즈 형태로 작곡했고요. 훗날 브람스 본인이 그 곡들을 다시 이렇게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했죠. 두 버전이 다 좋고요. 때로는 두 버전 말고도 또 여러 다른 편곡 버전도 많이 연주됩니다. 뭐 바이올린, 뭐 첼로, 기타 등등 실내악으로도 연주되고요. 8733번님 사연인데요. 딸아이가 간절히 원하던 오디션에 떨어졌어요. 일주일 전으로 시간을 돌리면 내가 붙을 수 있었을까 하네요. 실망 뒤엔 늘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부모 마음으로는 아이가 뭐 이런 시험이나 오디션에 떨어져 속상해하면 다른 것보다 그 아이가 좌절할 마음이 제일 가슴 아프고 그게 제일 걱정되죠. 부디 저 좌절하지 말고 잘 이겨내줬으면 다시 일어나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네, 그런 경험 많이 있어요. 제가 콩쿠르에서 떨어져 가지고 엉엉 울고 있으면은 엄마가 그냥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망된 늘 희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냥 묵묵하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보내 드릴게요. 이 곡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슬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라이프시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보내드렸습니다. 바틀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프룰링 슈팀맨 왈츠, 봄의 소리 왈츠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 그리고 루돌프 이브리 지휘하는 윈 폴크 소퍼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이 곡 듣고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오늘 2부 첫 곡은 김효근 씨 곡 내용은 바람되어 김효근의 역시입니다. 시를 번역한 그리고 양준모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The Sally Gardens, 지그문트 그로븐의 하모니카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온실 속의 잡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바쁜 와중에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있어 위로가 됩니다. 비록 주말에만 만날 수 있지만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주중에는 또 일하시느라고 듣지 못하시는군요. 그렇지만 또 주말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주말에 귀중한 휴식에 더욱더 편안한 시간 보낼 수 있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황제 작문호 7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립니다. 김정원의 피아노 그리고 정주영이 지휘하는 원주 시립교향악단의 연주고요. 교향악 축제에서 연주했던 실황 음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김정원의 피아노, 정주영이 지휘하는 원주 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내일은 2악장과 3악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아라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두 아들에게 부재 중인 아빠 몫까지 씩씩하게 감당해야 했기에 어제도 좋아라, 오늘도 좋아라, 언제나 좋아라. 그래서 이런 닉네임을 만들어 이름처럼 살고 있는 조아라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언제 들어도 행복해요. 집안일 할 때는 집안일이 즐겁고 휴식할 때는 힐링이 되고 심신이 고단할 땐 재도전할 힘이 나고 행복이 충만해져서 타인에게 나눠줄 만큼 좋은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이야, 저 지금 이 사연을 읽는데 저한테 필요한 힘이 가득 들어온 느낌이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또 매개체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결국은 음악과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겠죠.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에너지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아라님.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멘델슨의 가곡입니다. 아플루길드스키 쌍예스. 노래의 날개 위에 바리톤 헬만 프라이의 노래 그리고 레너트 호칸슨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펠릭스 멘델손의 가곡 노래의 날개 위에 아플루힐드스 게상이스 바리톤 헬만 프라이의 노래와 레너드 호칸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신혜숙님 사연인데요. 아, 예전엔 딸내미랑 주말마다 조조 영화 보다 보니 주 4편, 1년이면 4, 50편. 아, 요즘은 같이 못 가요. 신랑감이 생겼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하셨습니까? 자, 이어지는 거군요. 마르첼로의 오버의 협주곡 디단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에스피카토 보내드릴게요. 하인츠 홀리거의 오버에와 이무지치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D단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에스피카토 하인츠 훌리거의 오보에와 이무지체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코 빠진 피노키오라는 닉네임 쓰신 분이네요. 20대 중반까지 반주도 하고 연주도 많이 하던 50대 아줌마인데요. 30년 가까이 쉬고 있다가 요즘 피아노를 다시 시작해볼까 하고 있어요. 합창단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악보 보는 연습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라 조언을 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이고 오래 쉬셨군요. 뭐 그래도 이 감각은 조금 기름칠 되면 다시 다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악보 읽는 것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오랫동안 쉬셔서. 쉬시면서 쉬엄쉬엄 놀이삼아 많은 곡의 악보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 드리고요. 연주하실 곡 많이 많이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Amazing Grace 보내드릴게요. 뭐 너무나 은혜로운 음악이죠. 소프라노 제시 노먼의 목소리 그리고 알렉산더 깁슨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0: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소프라노 제시 널먼의 노래, 그리고 알렉산더 깁슨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참 마음에 은혜가 가득해지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엔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안톤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가운데 3악장 엘레지 아다지오 듣습니다. 트리오 반더러의 연주예요. 오늘 끝곡이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주님, 금이나 은도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하신 주님, 주님의 손은 그토록 가벼웠는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왜 이토록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처럼 성령과 동행하며 위로와 평안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에바답창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유창원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없이 그저 한 걸음 걸어갈 힘도 없이 주저앉은 이에게 주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75장 찬송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임정근의 음성으로 보내드리고요. 선하신 목자 참꽃의 찬양을 이어서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0: 즐겁게 안식할 날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성령이여 강림하사 박순복의 음성으로 들었고요.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연성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워킹의 기대 보내드리고요. 라신님께서 청하신 곡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 이어집니다.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다 감사드리세 이요한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제이콥 박의 음성으로 들을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첫 곡으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보내드립니다. 한명성의 찬양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박종호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6월 14일 주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같이 온유한 글로리아 합창단의 곡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요한의 찬양으로 그리고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교수 성가단의 찬양까지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늘 자주 청해 주시는 찬양이에요. 손경민의 은혜. 선영님과 또 천국나그네님께서 이 곡을 청해 주셨었죠. 지선, 이은화, 한이, 강찬, 아이빅 밴드 피처링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장한이의 인내 보내드릴게요.

히말라야 산골에서 만난 눈 맑은 소년이 내게 바다의 깊이에 관해 물었네.

바닷가 도시에서 태어나 여직 바닷가 가까이에서 살고 있었지만 나는 허둥지둥 안절부절 못하며 아무 대답 못했네.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묻는 소년에게 거울에 비추어 네 눈동자 속을 들여다보렴. 그것이 바다의 깊이와 같다고 말해줄 수밖에 없었네.

바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눈동자 속에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생명.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홍순관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앞서 전해드린 곡은 나의 생명 되신 주 온누리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0: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겟세만의 동산에 박수길과 국립합창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도노마리아 김동연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4: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시설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한 주가 모두가 다 주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주일 마지막 곡은 마커스의 찬양 주 은혜임을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갯벌류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4: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5: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6: 별이 다섯 개.
4: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에는 무음모드란 게 있죠. 알림도 벨소리도 진동도 모두 멈추게 하는 버튼으로 그 어떤 간섭이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을 때 씁니다. 무음모드. 예, 간혹 우리에게도 그런 버튼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세상을 향해서 무음 버튼을 누르고 고요함 속에 머물러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그동안 미처 듣지 못했던 내 안의 작은 소리들,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분주한 마음은 내려놓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Good Music Station. CBS FM.

나의 인생을 조율하시는 그분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출근하면서 듣는 오늘 아침의 찬양 선곡이 유난히도 저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만드네요. 오늘 하루 해야 될 업무가 많지만 잘 해결되리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3404 뒷자리 쓰시는 분 화이팅입니다. Higher ground, 저 높은 곳을 향하여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정미나의 Amazing Grace, 6월 14일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참여 방법 안내합니다.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주일에는 음악 FM과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오늘 부천 내동교회, 여성교회, 서천지방으로 선교여행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 서연할배님 반갑습니다.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청라호수공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송 들으며 걷고 있노라니 천국이 따로 없네요. 레인보우만 열어놓고 있을 뿐인데 너무나 감사한 방송에 들을 때마다 설렘 가득입니다. 다음 찬송은 또 어떤 찬송이 나올까 기대하면서 말이죠. 9351님, 방금 흐른 곡들도 마음에 드셨어요? Praise to the Lord Almighty, 다 찬양하여라.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하늘과 Sweet hour of prayer,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바니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썰렁한 기온에 눈을 뜨셨대요. 예,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공기가 좋게 느껴지죠? 송대천님, 자이온 홈 레인보우 닉네임 갖고 계시는데 지난 화요일 아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산티아고 순례길로 떠났습니다. 잘 도착했다고 영상통화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 위해 떠나는 걸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던데 우리 아드님 고요히 천천히 걷는 그 길의 여정 위에서 어떤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게 될지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 또 멋진 추억들도 쌓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Here abides, 내가 매일 기쁘게.

오래전에 봤던 프랑스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내용인즉 나치 독일의 지배 아래 프랑스 젊은이들이 거사를 계획하다 그만 탄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한 젊은이가 절규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우리 자폭하자고. 그때 다른 젊은이가 막아서며 말합니다. 아니요, 아직 끝이 아니요. 우리가 꿈을 잃어버릴 때 그때 비로소 끝이 온 것이요.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어디 하나 예외 없이 참담한 소식들로 가득하죠. 하지만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꿈만 잃지 않는다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니, 새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이 있다면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은 언제나 모든 희망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며 탄식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밀물이 들게 하시고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때를 꿈꾸며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의 어려운 현실에 굴하지 않고 준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오늘도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그러나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나타난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서초 성결교회 김성년 목사님의 지금은 희망을 노래할 때입니다.

항상 아침을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블루스카이님, 감사한주님, 중국 태양산 다녀왔는데요. 바쁜 일정으로 알람이 6시인데 다음 방송이 나와서 놀랐어요. 시차가 그렇더라고요. 미나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갑고 기쁘네요. 예, 여행 다녀오셨어요? 주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블레셋 콰이언네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오늘 아침 집 근처 공원 미나님 음악 들으면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한 햇살과 자연의 풀냄새, 주님 주시는 세계는 참 신비롭고 너무 좋네요. 파크릭스님, 닉네임이 예쁜 선생님이세요. 딸이 공부하고 있는 호주 브리즈번에 와 있습니다. 드넓은 자연을 보며 창조하신 그분의 손길을 느낍니다. 딸과 함께 좋은 추억 남기고 싶어요.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호주의 광활한 자연을 연상시키는 웅장한 버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늘 아침 6시에 귀 기울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올리브님 감사하고요. 문자 6677번으로 오신 분, 11년 넘게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데 그동안 건강과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요즘에 정상을 되찾아서 예전처럼 방송 들으며 한강 라이딩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컨디션 회복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한 번은 이거다 싶은 기회가 찾아오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붙잡고 그 순간이 빛나도록 해야 할 텐데 One moment in time, 인생에 찾아오는 귀중한 한 순간, 기회를 뜻합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끝곡으로 남기고요. 그 기회를 잡으려면 건강해야겠죠. 애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전 2부 준비하겠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의 Joy for You 채널인 거 아시죠?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차원이 다른

0: 미세먼지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0: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필립스 멀티탭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에 뭔가 아쉬워서 자리를 뜨지 못할 때가 있죠.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간 뒤에도 비하인드 영상이나 쿠키 영상에 나오면 괜히 한 번 더 웃게 되고 마음속에 남은 이야기를 조금 더 듣게 됩니다. 오늘 방송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어제는 여러분과 진하게 이별 인사를 나눴고 오늘은 그때 다 전하지 못한 고마운 이야기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따뜻한 마음들을 천천히 꺼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서두르지 말고 아쉬워하지도 말고 평소처럼 함께해 주세요.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대들 곁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0: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대들과 마지막 시간이어서 지난 19년간 그대들이 가장 이 시간에 사랑해 주신 팝송들로 특별히 골라서 2시간 채워드릴 생각이에요. 9시까지 꼭 함께해 주세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0: 모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카티 프로 시

0: 번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캔사스의 Dust in the Wind, 앞서서 사이먼의 가펑클의 El Condor로 봤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6438님이 주신 사연인데 저는 융신님 덕에 썸 타던 남자와 늦은 결혼에 꼴이 난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너는 나의 봄이다 이벤트 할 때 그 봄날에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던 그 남자와 잘 되기를 바라는 문자를 보냈었어요. 결국 그 남자가 저의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봄이 되는 남편이 되었고요.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면서 용신님 목소리를 같이 듣고 있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아, 그 봄날 설레게 하던 그 사람이 올 봄에는 남편이 되어 계신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들 사이에 또 그대 아침도 같이 있었던 거네요.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계속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연은 아침 보니엠의 Reverse of Babylon 들을 거고요. 이어서 비치 보이스입니다. 코코모.

로보의 I don't love you to want me 들으셨고요.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오늘 라이브 버전으로 들으셨는데 9083님이 그대 아침에서 들었던 여러 노래 중에 가장 좋았던 노래를 호텔 캘리포니아 이 라이브 버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들었는데도 진짜 무슨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 쭉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요. 7522님이세요. 아파서 집에 있다 보니까 의욕도 없고요. 그냥저냥 살아갈 때 알게 된 그대 아침입니다. 용신님의 웃음소리에 저도 따라서 한번 웃었더니 어색했지만 마음이 조금 온화해지더라고요. 마음을 활짝 열고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나만 불행한 일 겪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마음을 열었고요. 또 닫히면 또 열어놨고요. 계속 반복하니까 일그러진 얼굴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아들, 딸 대할 때도 달라졌고요. 집안이 점점 따뜻해져가요. 긍정적인 삶의 화살표를 제시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별바라기 님이 10년 전에 처음 이 방송 들었을 때 저 자존심이 너무 낮은 사람이었거든요. 영화의 엑스트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었어요. 빗맞은 총알에도 쓰러지는 그런 인물 있잖아요. 그런데 용신님이 해주시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진짜 그 시간들이 내 것이 된 것 같고 제가 주인공이 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덕분에 자존감도 올라갔고 저 그 후에 자신 있게 잘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주셨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한 일인 것처럼 여길게요. 저도 너무 뿌듯하거든요. 그런 마법의 힘을 제가 계속 부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F.R. Davis의 Words 준비했고요. 이어서 아하의

가장 익숙한 일과 그중에 나를 집중시켰던 시간이 통째로 사라지는 기분도 들어요. 저의 삶의 기준점 같았던 시간이었거든요. 혜라님, 좋은 시간 지나면 더 좋은 시간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여전히 이 시간은 좋은 시간일 겁니다. 에드 시런과 안드레아 부첼리가 함께 부른 퍼펙트 심포니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7: 1544-7575.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9: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6: 하이엠솔루텍.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2: 콜드플레이 비바 라비다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기꺼이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1: 뉴바움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0: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구스팔로 셀러스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팔로
1: 셀러스.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0: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로 2부를 열었습니다. 이진희 님이 저는 2015년에 임신하면서 듣기 시작했고 아이 낳고 애가 잠이 너무 없어서 새벽 5시면 깨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CBS 들으면서 정말 저 많이 울었어요. 4살, 6살 아이랑 그대와 여는 아침 로고도 보냈고요. 제가 이 로고를 기억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올드팝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디선가 팝음악 나오면 내일 아침에 그대와 여는 아침에 신청해달라고 하는 지금은 4학년 된 아이. 저와 제 가족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용신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진희님도 그리고 아드님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로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경동 나비엔
8: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주디 콜린스의 Both Sides 나오는 광주의 김화정님께 전해드렸습니다. 나나무스구리의 플레지르 다무르 앞서서 보내드렸습니다. 8호 이사님이 아이들이 고1 중3이 되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라디오를 열심히 들었더니 수많은 이야기를 경청하는 아이들로 커졌어요. 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같이 육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 이 사연은 라디오 찬사에 가까운 사연이라고 생각해요. 라디오 사연을 귀담아 듣는 아이들, 경청하는 사람이 나중에 되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대 아침에는 그렇게 귀담아 들을 만한 좋은 사연들이 많아서 더 그랬을 거예요.

같이 육아했다고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많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8494님께서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였어요. 오늘은 저한테 무한 사랑을 주는 고마운 남편의 생일인데 용신님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축하 좀 해주고 가세요. 끝까지 저한테 할 일을 알려주시고 과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네요. 8494님의 남편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그리고 아바입니다. Take a Chance on Me.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라디오예요. 잠깐이지만 아침마다 듣는 중학교 2학년 소희입니다. 엄마를 포함해서 언니랑 그리고 저까지 너무 아쉬워요. 중학교 입학식 날 신학기 증후군 때문에 힘들었을 때 엄마가 보내주신 문자로 저한테 용기를 주셨던 거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2792님이세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 말이 진짜 따뜻하고 위로가 되네요. 기억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델의 Someone Like You 들으셨고요. 앞서서 샘 스미스와 태연이 부른 I'm Not The Only One도 함께 들었습니다. 7254님이신데요. 엄마 차 타고 등교하면서 14살 때부터 듣던 청취자예요. 이제는 16년이 지나서 제가 차를 사서 운전하면서 출근길에 듣는 나이가 됐는데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제 지나온 날들이 스쳐가는 듯해서 위로도 참 많이 받았어요. 그 김용신의 그대와 연애 아침과의 인연과 추억을 생각하다 보니 그대의 인생이 쭉 소환되는 마법인 거죠.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가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긴 시간을 공유한 사이 맞습니다. 자,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연애 아침. 마이클 잭슨의 노래입니다. 빌리진 그리고 아이린 카라 What a Feeling.

제가 퇴직해서 우울할 때도 코로나 시기에 병원에서 수술 앞두고 혼자 힘들 때도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까모기님이시고요. 9079님도 저 많이 아파서 병원 생활할 때 항암할 때 잘 견디게 해주셨던 방송이에요. 그 이후에 아픔도 행복도 늘 함께하는 친구였어요. 라고 주셨습니다. 라디오가 거창한 걸 해주지는 못해도 누군가의 하루 옆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는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너무나 뿌듯하고 좋네요. 그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

0: 세종사이버대학교
1: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 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 버블, 빨래에도 슈가 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 버블, 슈가 버블, 슈가 버블, 깨끗하게 슈가 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 버블.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편안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19년 6개월 동안 제가 아침마다 그대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가족보다 더 자주, 그리고 친구보다 더 오래 만난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도착한 사연들을 읽다 보니까 그대와 여는 아침의 역사가 그대들의 인생과 겹쳐 보입니다. 아이를 키운 시간, 사랑에 빠진 시간, 아픈 시간을 견딘 날들, 그 곁에 라디오가 함께 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선물이 됩니다. 그동안 저를 그대들의 아침에 들여놔주셔서 감사해요. 무엇보다 오랫도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아침은 어디 가지 않을 거예요. 각자의 기억 속에서 음악 한 곡처럼 다시 찾아올 겁니다. 저는 내일부터 조금 다른 시간에 저녁 6시에 저녁 스케치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이었습니다. 스콜피언스의 Wind of Change 남기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부터 이 시간에는 김윤주 아나운서가 함께 할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카.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일이 있는 바로 그날 하루에 서둘러 끝내는 것, 당일치기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그날에 모두 해버리는 거죠. 당일에 시작하고 당일에 끝낼 수 있으니 부담 없고 가뿐하고 더 즐길 수 있는데요. 여행이나 고향에 다녀오는 일도 그렇고요. 마음먹었던 책 한 권을 하루 만에 읽거나 미뤄뒀던 방 청소를 끝내는 것도 당일에 모두 해버릴 수 있죠.

시작과 끝이 같은 날에 있으니 부담은 줄어들고 성취감이나 해방감은 더 빨리 찾아오죠. 내일도 내일로 미루지 않고 그날 하루에 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일치기 여행을 좋아하듯 당일에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일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하루 안에 완성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가 삶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데요. 오늘의 행복도 당일치기로 확실하게 누려보면 어떨까요?